0: 차나브저가 첸
1: 사바드가 바야타브짱 아브저가짱
0: 가라타타샴추퉁 아브저가퉁
1: 흑정퉁
0: 라잡뜨가스타 그거스 삼시가스티
1: 라그거르 갑자르 스티르
0: 라잡뜨가스탄 정스티 답시가스틸
1: 라잡뜨가스탄 정스티 답시가스틸
0: 마나로모 스텔모 살라뜨글하나로호와즈글호브
1: 캉아즈글캉
0: 톱캉 나갑즈글늑 사바뜨가팡 아브저가팡
1: 너가팡
0: 사가뜨가가라타다나로조갑저가조
1: 사가뜨가가라타다나로조갑저가조
0: 잔정의 제 어조제
1: 어조제
0: 사 사마뜨가마야타냐샴추뉴갑저뉴
1: 사마뜨가마야타냐샴추뉴갑저뉴
0: 사뉴 가답시글
1: 란정의 리 삽시글이
0: 갈리
1: 랑암시글랑
0: 사왑뜨가바야타브자나룹종암시글종
1: 사와뜨가바야타자나루업종
0: 아릉업종
1: 사라뜨가사나루소와브저글호브
0: 사와뜨가바야타자나루업종
1: 사와뜨가바야타자나루업종
0: 소업종
1: 샤
0: 사마뜨가마야타냐샴추뉴갑저뉴
1: 사마뜨가마야타냐샴추뉴갑저뉴
0: 샤뉴 사나뜨가나갑저가나가 차 너가 차 하나가 차 샤나로호 갑저가호 와샴추우 와샴추우 호우
2: 소초남바 다 청미 콩니 셰르기 토가티라 소츠니 녀크 탐바 영지가 트규예야 흥은앙이 탕치가 안돈 다

0: 삽저 캄
1: 카마 삽저 캄
0: 그 캄
1: 그 캄
0: 야
1: 야
0: 라와 삽저 럽
1: 라와 삽저 럽
0: 야 럽
1: 야 럽
0: 와 야르타브샤 마 삽저 쉼
1: 와 야르타브샤 마 삽저 쉼
0: 사갑드가 야르타샤 나로초 나브저 쉼
1: 사갑드가 야르타샤 나로초 나브저 쉼
0: 쉼 쉼
1: 쉼 쉼
0: 땅아 삽저 땅
1: 땅아 삽저 땅
0: 마
1: 마
0: 땅 마
1: 땅 마
0: 라 랍트글라 나 삽저 글릉
1: 라 랍트글라 나 삽저 글릉
0: 빠
1: 빠
0: 글릉 빠
1: 글릉 빠
0: 다 치치 인더스타 아직 돈자
1: 사자뜨가사 나루솔라 다즈가솔 자그그지 가즈지 솔지 사다뜨가타 나루토와 사즈가토브 카샴체흐가 사즈흐 토흐 강아 삽저깡 라자뜨가자 나루종아 삽저종 깡아종 샤 나루쇼가 삽저쇼 빠 쇼빠 라 나루루가 삽저루 라 마저람 루람 샤그그흐나 답저흔 다 샴쳇드 헨드 파야타샤 샴쳇시가 사즈시 라그그르가 사즈르 슈르 야나루용아 사즈용 란자뜨르자 나루르두가 사즈르두 용르두 라 랍뜨르라 삽저럽 찬정의 치 납저친 알랍친 타와 삽저탑 찬정의 키 삽저키 타키 빠까 삽저뻑 샤 뻑샤 까샹치끈나 답저끈 따샹치뜨 근뜨 사다뜨가따와 사저따브 란정이 리가 사저르 따블르 산정이 세마 사저셈 자나저젠 센젠 사가뜨가 샴치크 카마 사저캄 흑흑캄 야 라와 사즈가랍 야랍 와 야타샤마 사즈샴 사가뜨가 야타샤 나루쭝 아즈쭝 샴쭝 땅아 사즈땅 마 땅마 라라뜨가랑아 사즈가랑 빠 알랑빠
0: 아리 도누 정거 소중나봐 다 청미 국민 악취 끝 도갈티라 소친 녀치과 뭔지 퇴주예야 오이가 뭔지 그 얘기를 나요 오늘이 더 차우 까 따 와 마 아, 늘 나오리. 다 기초 논술 속이야.

0: 당 어거라 똥아 나이네 응 아니 바 아니 샤르가라 잡질라 한이 당 어거라 똥 섬리이네 응 섬바 섬 샤르가라 잡질라 한이 지 당 어거라 똥 아니리이네 플라숑 잠치 제요라 샤르가라 잡질라 한이 요라 뜨 도미에 담톤의 쇼비 플라숑 잠치 뜨가 Tsonmuna workla longchenji, ndelajila lamtunji, azankura ri, azapambi nyemi, lintanda jerendun shepatang. Tsonmuna workla longchendang, amdu nyanchenji, genchen, jertakhtangadang goji yinla. Lomjig la sharga tomkin tamchil, gongsukhtang danshi shirti, deftenji, sulari janon pambalachir yola. Abdin, samchi fkar yil, tankilji, yisim nangda, somi fkargi. Gerni shamsir tarina. Samchi junjigde rimang dang, dreshtig angchang, lekhon suji mang sawarang golgi. Dreshtig sheyil, drahi donjib dang, dobdan jia, dabzang roma jiyin, kapar angchang shamsir tarina. Sorungun jangzhuk nyanchang kang, orkil nyanjur dini, orkil longchani, nishtong nyerjigli, da sambi, tsim nyekhanin.
1: Chechen Delusil Rangmi Lam Kare, Nati Lampton Uchi Champton, Chilamber.
2: Chechen Delusil Rangmi Lam Kare, Nati Yamu Tamchen Doru, Chelapsin. Delusil Lampton.

Rinyam kunamba, dina cham dini jina derang ge dribzilam tunge le cin dina nga tsi nyam ge sorong sa china namsi tukshu kange jo gandu ge namsi ngwanda jikita jwe. Namsi ngwanda dip dina ngwanka na derang nga chuni derang sheti warta. Rangin sorong sa chinga salang chung chir tang tsokhir, tsofsiang tang yishu, golukul hofshuk tang armalu gufshangshuk tang chaka, 공호 아 팀칭가 사체 멍치와즈가양 차름정 좀등양나 강천 리만 밥지리 상신은 그저 사체가 잔득라양 가남 통화다나 신 멍주군 뭐남 신혼다오케 대한진의 도르궁 공모고 바른데양 아르타팅등 호주 민흐 신화 아 통른 공호등 특가라스 고사클 공망즈가양 적친 바바등 강천 리만 밥지리

0: 담친이자 자올음 처비 디르브 제랑가자 사르충가 담능 고비 데릉근저도 체지 힌도바 끊시 체지 히디바 끊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1: 람이가 데모 능나 열
0: 람지가 니츠는 조금 튼 낙살
2: 점질 람뚱

0: 샹치남 선입샤 지난디 아잔치 잔자 린노니나 촌노고 익차신이 조건어서 그 조급잡지 담바원이 된다는 거 차원들아 단디 어디는 그 지그래 다야랑 거리 지그 지그 라브나노 잡나 스테디인 지 단나 맞춰 줘 말 양치가 그 지그 코트 가능한 거 그 로카탕 타가 지금 당도 잡나 다기 차나 선반이 비죠 감초 도즈나다 요누가 네차나나 담즈레 아 다타미네 지그 지그 지그 그 처서 거는 라브나노 잡나 당가 차원들 스테디인 지 단나 단 니스토니흐 아르차브지글로 치치키 흐사르와르가 난제이노 담즈레
1: 다 잠바르 감토니샤디나 양치 쳇치라타 차다 마르스코노 마라라 양치르탄 게 전이잖아 로레 로레 수티 테라지 켄신 용지오코모 디라카니가 차운다디나 기티가 원통과 흐사르와크서 쳇거 쳇치 딱다긴 텐탄다 딤송은 샹치남 손샤디나 시가와케 양치 다 코니 마라스 용나타 감초자 탱전 담으시 샤기 아 테나 다치 코니셰코노 섬트가 잔사 잔치탄즈
2: ん、だたぶつんじなくげんにな、あらにしゃんちんが、どくんだが、うん、あ、たつけずにな、ちが、はんちすんじゅうの、うん、あ、くげんにな、しゃわれたんにな、ちく、ざんちんにがれのんごこれみな、ちく、うん、たんちぽいなら、やん、ちゃんりたんだんば。うん、あ、てんてんがごに、うん、りほのが、どもげな、たつしゃぷちゃんずがれ。てな、ざんちがのもげな、ちく、あ、れのんがのもが、ぞったじな、ちくのもがこんすがにやな。
0: 냠죽이고사치즈기오크 다 지차 능진이 주고 뒤쳤다잉 시가와 그 아는 게 로고 같이 밥타고 단디 치르서 그나 지차다 능진이 주고 뒤쳤다 저게 저거 그 인정근으로 마셔나다 고르무즈 자트나 마트나 양 디라카 바코노타레 다 돈도 쌈바글라카니 다 잔치 잔차 그런데 저게 치르서 그나 다 지금 메가다 그쪽도 솔라 시그니 같이 있는 거 메가다 그쪽도 솔라다 양 지가 그 시그시그 냠버는 욕고 다 돈도 다 지금 그 다른 게 다 론데 나 차고 그런 건도 솔라 다 지금 치르서 그나 오 잔차라 잔치 총적인 게 나 막 지금 지차야 그랬다고 아니니 딴 능진이 죽을 때 쏟아냈다고 그랬니 메가다가 죽었다 쏟아다 시그 냠른 죽고니 다다 지가 그 스트릭 때문에 셔터가 와 있었나 샤냠 죽고 삼 망주 망가라 양 망나라 띠나니 지 과리 오나 담고 죽었다 쏟는다 시그 당작고 담고 그래
2: 다 제초가 단진더니 이나 지가 메다군 군디라크니다 당주고
0: 좀 말아 당주고 좀 말아 내가 처음 디쇼군도 돌아 시가 와 그 다치르도 군은 그렇게 찬릭던 탐바가 고니 시가 와 그 답드기나라 판심 속아이니 담마튼 거 그 르고송스기나라 뜻은 답주 가니 비지히 어떤 디나 들어 그 돈 탱고나 되나 조금 된 옌코르드 나메가다고 통다지 다트 다 시가 와 그 차우 디쇼도 돌아 냠브르나다 시가 저거나 템마츠 그 차우 접티는 그 리조 알카인지나라 다치가 그 직도 탱고 가나라 니에당 렐라욘누고 샤와즈글라카니 시그시그 워크 다지그 쳇르고나 고잠는 라인너레라 딥쇼크도 토니시그 다지그 쳇르고나 다지 차바그 쇼크도드나 시그 워크 난무이 워크 마라 조코누고 담 돈도 담도 텐단다지 메르다고 쇼크도 탈랑가 차인진 토니샤지나라 다디 쇼크하나르 카츠무 니에 바르칼함무 딱딱레 텐단다 돈은 바긴데나 디라칸다 솔라시그 양치 쳇르고 흐르노니 치리 응차 잡추레 코너라 응차움 토니샤나라 양 딥쇼크도 탈라시그 워크 다지그 쳇르고나 라랑가 샤와가 리르즈 토우즈가 로그다너
2: 다 메술 니르초 어르친자고는 다 카크르게 미순 니르초 르친자세요 그래 강터 그추게니나 지금 차댕가 추친 얘기가
0: 고는 요너 요니 마츠케가 차윈지나라 다 카르차 레리 달리 리브조아르카 와크 자레가 나서 와크 디초데타이 카르차 미르카 용치링가 차 와크 메르다 응고 쿠슈군다 틀라 양치 처서고는 잡종난다디 대이 치르다시가 와크 메르다 쿠슈군다 틀라 시기 돌나 쳔부예케 요너
2: 아니 샤가 데스칸데 링고 쌈이 그렇게 너무 아주 고르송 되니 가람바 진데 나 그게 차드나 치기 라로니
0: 나 로니 로니
2: 아니 뭐지 고르다 모레라시 텐타나 니랑컨데 쳔모레 슈가 용고나로 쳔모레
0: 용고 단 예위로다 그러나 쪽 양나 다 다크 손이 사지나 시가 하창 우상 우상가라 양 우상나 치체 고프샤 쳔모도 잡다 아주 디당나 중아 양이 쪽대 지금 란즈가 아주 철설군들 양 지금 너무 너무 땅가가라카니 지금 샤마탑고 점슨 쳐다오지나 그 차운데 다 쳐들군들 용고 요츠부단디 다른 거는 망신 듣던데 켈리즈냐 로 연랑스 같다 지고 그 수샤이 정정 야라 용인고나서래 담네 와크 그무즈라가 톤 마톤 그 고프샬라 잡다나 다 지금 배지 그쇼도 돌아 그 한국 사람만 용아도 탭근데 그 디스텐 거 땅가 차운지나라 어 다 또 지금 손이 샤지나나 용고 그쇼도 손이 답자차가 와크 조프탁사르와리 자치 급치 답자라고 배지 그쇼도 한번 간다 설라 양난디 양파 다 수치르다고 날 잔치 그 정도 녹음 토르근 그 단으로 생각나 다지 녹음 토르근 안 참는 거 잔치 들리고 말도 다 잔치 들리고 그 지금 치르던다나 딜라카타 톤이라와 그 디츠 통통 그 나든 딱 같이 들려 디츠 예능 사람들은 있으면 예 선단이야 내 탕아래 속을그라 내 탕아 용주고 싶다 돌아다 시간 당하는 거 찍고 디쟁가가 장진이라 네 잔치 너 아드프콘 그 갑통다 돌아라 단 이쪽 여름을 끊나나 잔치와 그 난데 그 뭔가 난데 연고는 그 많이 맞을까 난데 땅 델리 체리 체리 형 지금 나직자야 마마도 쇼가 다오까 알레 텐탄다 저디 티쇼크도 돌아야 그 저 잔치 그 통을 적는데 나랑 게 연락 잡단 맞던데 당직 잡고 그 디쟁가다 형 디쇼크도 돌아라 마는 버튼 땅에 다시 좀 과란다 무비용이 와 그 시가 디쇼크네 조글랑이 디쇼크도 돌아다 그 저 시가 와 그 샤와서 뭐냐 와서 리그 다운 디쟁가 형 지금 알고 샤란다 무 쇼크도 돌아라 형 지금 다지 지금 하네 언더키 고샤 잡타야 서치크 담고 와 같이 치르 와치크 조금 맨나라 옛날 안 그죠 멍지스가 담부 리야라 거리 연구는 거 감 좋다 무슨긴 아 네비 론다 딱 딱 그렇게 지금 다치스 감주 잡시 건다 소니 간사 간에 나라 다 지금 치르거든 자득스가 야란 거리 이런 바른 바 고고 누구 감 좋다 무슨이야
2: 아 댕게 안데 치고는 세고노 고르모 트월 통존이 일하 네 무즈가 당당한 세고 아 대는데 통고노 고름 초네라 아 추초 다타요노가 냠리바 아 안들카그라 마가 마즈 뜨가요크 디 한천이 뜨가 만당나 다롱진나 콜란진나 양치 가치진나 다레라시 아 다니나 공니나 스종거 럭처리진나 안담모 마 마즈우크 안데 탐체 그 돌군데 참아 셀리 디 마즈 당니다 지 곱샤즈
0: 지 어 다트레레
2: 니빌론던게라 추초 리칼리노고 닝군이 그츠니가 한천이 네컵서 단신나니 쳔모즈요
0: 네컵가 단신나나양 니즈가 단 신친촌이 샤지나 우리 뜨모마는 말 단차 치라들가 총늘이 다크촌이 샤지나 시고 그 양치 근처 치란들가 차다니 맞자까 시고 그 만나글라 칸이라 남바르 바도 고가 다우차운디 더 치르들고 화인시
2: 어디
0: 기 좋더래 단들 되게 초르타큰 초르타큰 또다 시고 그 맞지 때때 순순히 잖아 죽고 양나 지 잠바가 그 되게 지금 롤러랜드 먹고 싶은데 손이라 만나 망아지 사랑코리 당아 차올라카다 틀라 디오는시 버터 다탄 거 접다 사로운데 좀 이제나 신촌이 사랑코리 그렇게 디오는도 그냥 좁지 뒤죠 사랑코리 원래 디나나다 그렇게 리고 리고 또 소소소 익숙 쳤던 게 다 총도 잡고 이렇게 갑작스러 어추 이렇게 안 달아리 달아리 달아도 나가 망아지 곱지기 타나 다다지 응 익숙 총년도 담 좀 이제나 그러면 망아지 총총 했다고 그 잔치 칸데 또 사면 좋게 원래 그렇게 그렇게 리그네 딱 당킬했다고 원래 다 춘다인 춘다인 춘다인 단단 하라리 머고 더 리타지디 그렇게 샤와다 코른 좀 맞지 샤와 잠바 웃더라지 랑르다 요과 맙숑니 담으드려 양 차윈지나 총즈지 코디 갑딱다서 나와 냐치케 디가 그치스터 거는 고브스가 망아지 춘 담으려 양 잔치 칸데 차든 거 땅타나 자쿱 그렇게 와 차든 거 녹소나 담 맞고야 담 맞고니 맞지 코트가 말아 리소나 리손 좀 잡고 좀 찌르케 디스 땡거 양 만나라 망아지 사람 거리 단단 시 달리 치링아 차고 라카타 토라 리조 양 망아지 판나 쇼나 땡탄다지 마차고 로츠크 다크 손이 샤지나 니스톤 니크 단디 회즈 저샤 니크 사랑아 니스타드 고아크 다포크로라 저도 특칠까 다포크터 거다들 아된 탄다지 디던 다포크터 건데 그렇지 리스카 리고노데 다포크터 건데 스처켄 주다 뜻이 처서 건데 그 수치 어 땅이 와 그게 그지 한도 꼽 쳐고서 샤사만 저거라 응차운 손이 샤지나라 양지 리시크 만나글라 카니라 나던가 까마마즈 셀로네다 니당다무자 파치로스가 저도 특칠하지 들거다나 디마츠가 다른 지금 여름에 여치 말레인 그 뭐랑 들까다 운나 태원 마테는 간다니다 저도 특칠까 로스가 다고 찍다 된 탄다 된 손이 샤지나라 양 다지 그치스르고는 아 샵쇼가 나갔다 살아영 아지 가차르샤나라 지 마츠그제라 메니 다타무드레 카테 리브조 메나가 쳐라 리마탐니 다치 라치크튼 탐치나 섬트그 그금 니영 용돈 다치 라치크튼 게 용은 그 마지나라 타무즈 클라카니 향 이근데시다 탄탄스키니야
2: 레레레레 냥이니 역포리 체런조 춘지나 리칼리나 냠데클리시니나 마즈 욕 디나니 나자츠 거급치 탐바이니나 크서른 그 파일라고노 돕침바리 데나 돕침바가 리기네톤 타크초초 니라가 당당 자크치니 테니단데 샘크마이케요 그래라시 데나 챵초기니나 마크탕랑고고니 아랑가 리기 가네토 아랑가 타크챤리 아랑가 리기 가네토 아랑가 타크챤이 오나 마체케이나 크슈라 타르미나 디브 잠바가 마나 코르즈 그네토 아랑가 타크챤이 강트리니나 담모게 나랍 칭기 샤완데 레노이나 그냥 타파니 티지 치시니 데나 초라니라 손이라 덥친 건에 다시니
0: 아 남선우샤진은 납상머리 덥다치면 다시네
2: 어디 추 달리 쪽까 총진나라 가르자 담머리 사클가 아 덥친 더니
0: 저거 컨트롤 하고 덥친 다시는다노 아 담무 딱딱래 땡땡답지 들까인지나 쉐랑코리 용디거 갑덕덕들아 다스 좀가 나즈가 입장에 달려서 좀 알아 샤한다모 마다들 주고 디커게티 디스컨트 욕하나 땡땡답지 랑랑랑 글라카 니츠게드 직샤와르 이런기 용고 이런 카랑 소소 주고 싶고 삼도 tōmūs kālā kā māngkūr tāwzī dīt, tā tārkam tsōni shā jīna, tā kūr mūr tōngsō nyak sumzika kā mātta tsūna yāng chīk nyā sāhili dāw nirā, nyā kāng māngmāzī gō nirā. Tī yon tāng tōngsō nyak sumzika tsā kō nā mā mār. Rē rā khir kī, nyak sāhū tōngs kā sōng dāw kā. Tēn tāng tāwzī dī ngā chāw tā jāmba tār kāng kār tāqzika chīn būzī gō shīni, dī nā yōng chīri mārkāng shīki, nga chaw yo. Nga chilinji nartam gwin charjin ten narira. Ta tir kaab tokta tula, ta rung rung gil jiga lakshtazga mawana, ta ta khani shana tamzaga tondag mandrabka. Tena tarkam tsonu shajina nga chaw azan chiliyo nung zobtaga, stofka gar jakti nida li chirida, darwanji nara ta tonli maa drabju tifshokta tula, dang nandak shigir jakara yota charja tilaka. Yo jayang mawana yin.
2: Shaga yakori. Shichari na zamlak shiga yin na, peji kapshukla ka nira, cho shchaka karu zga namo shindaga ma chikungo shikji mese gu nuga, giribte yina, remzi yina, jiga zuko yoko, rila tsi. Ndash tabi shkam, dila, jakabji yina, karchang dara khtanchika likali wano lepsepa, khulan yina ngata ngata uga, manar gara gara, mangwa tenbo yin dhiji maray se gu nuga, daga samlok tongju, karchang dara nga tikam da tangta nini yina, panchina chika namsi yopa gu nini yina, shawali juga lamkan desh gu ju, hachanga chiga mo. Yina, charang tsuga yina yang, lamkan deni, yang tsama mo huiz ten, yang chir kwatin chi shini.
0: Ya, ya, kwatin chi, ya, ya, ya.
2: Yina likabka demo.
0: Ya, kwatin chi, ya, demo.
2: Ya,
0: tashi dela.
1: Tam tang tam zini, sim tang simabich. Tun tang tun galang ni, li tang li jabch.
3: Tsong na wosh ke la nong chen je, gang jong xie long lin chen la nian bu ra ga si shi.
2: ん、雑誌さんからんじ、あ、てらん、中文ジャンルやんちんかんをてらんちんち、漢字をしやらんれんちんち、ごてげながらじ、すんてがが、残ち、単字が、あ、ねつ、こらんわすものなんじんでな、とんつむでにんじょ。連戦でな、さじゃじゃひちゃなんだ、そんてとんどぜに。連戦でそんてげんくわ、さじゃじゃひとんじゃひとんび。たくわ、単人注意、ちちゅたくわ、がんとせなんだ、そのもんにんち、ちゃちやんぶかてんち、やとこなんばたでも、じゃひでる。
1: 他们这咋送进中空的中会乘坐等啊每个节送啥音的中会乘坐的送手续的我的是接的是娘日学的而你能对你接当家更重视长得你给说了谁是真的
4: 耿中写了什么？谁听见年轻主播那把前两把的妹呢？我连村顶东镇把人真准骂人。何得么主播那把？我连村顶东镇把陈坤家人。大大前两边年龙镇主任办的那村龙江中年陈坤我是个了龙城街耿中写了什么连村人？当地连村能得送这笔钱那么了？当时人家等这个什么什么？ ཁོ་རིག་
3: སོང་ཅིབ་དང་ནོ་ཅི་དོ་ཉིམ་ཅི་ཚན་བང་གག་གོ་རིག་ཞོ་པི་ནམ་པ་ཅི་ཤིབ་དང་ཉེན་པར་གབ་སེ་ཤེ་གང་ཤེ་རྒྱོང་སི་ལོ་ལོ་ཅ་ཅེ་ཤེ་རསིན་དེ་ཕང་བི་ཆ་ན་སོ་ཤ་དང་ཅི་ཕོ་ཉ་གཡེ་མ་དེ་ཤ་གེ་ཅིག་རང་ལེབ་ཡོང་ད་ཤ་ཅ་ཅི་ཡེན་ཤེ་ནང་ཤ་བང་དེ་ནི་གང་ཅོང་ཤེ་རསིན་དེ་ཚན་ཡན་

하다가비티치긴인 농인 자른글로 좋아하던 러그터샤지는 나치 잡식의 겐슨 개친식이인 버는 겐슨 강력시기 농인 자른글로 담부당 러그터시나 등그 고트는 원질시에 버려 판토바 등 도크지디그 제돈지 버려 판토요 몬통의 랑진가구니 답지가 나둔 콩드체 버려 판토바 등 샤즈가 인터를 랑진의 인충시에 버려 판토요 란드가 등 주능하르비 제돈더 등니 동의 사르와 등 송절시대 겐슨대 다르지 공팔동기

0: 하당아위 다티와던 총은 그 디나랑은 그 로크 겐든 캡콘 샹친 니슴드 갸제요 이름바다나 등디 뇨총나 베이징 로크 뇨총 데니가 갸큐르고 총은 샹친 능크 그 롱든 케디 니브저당 후젠 그 롱든 공서 그 틈은 그 냠식 등 진턴 중앙이 시템디 마음 워른할리 캡자치와 등 디나랑위 능드 사쿵갈위 로크 뇨총라 아른 텅갈위 냠용 송중시요라 총은 그 중독 타이밍 그 정도 아게시 게 네월 질럼 사라둘 총은 라 차튼 퍼베 드그성 니콩 사피 근 텐진요 달리 디스 덩퍼 로운든 첸쿨 게 지어 로운든 첼 두 시와 일 사야 저 르금 아르나 첼 리뷰라 디톨 드그성 니콩 그 로운든 첸쿨 그 로운든 첼 두 시와 든 사야 그 님범 저 차임 바등 선슬 야치 고슴 정총 니젤인
1: 내콩사르위 알론든 첸쿨 그 알론든 첼 두 시와 저 사야니 겜범 섬처인라 선슬 야치 돈슴 정총 그 뜨기 임비 시스킬로 그 첸보든 총은 로크 뉴총 데니가 제니르와 마유우가 모투시지르 텅디 뉴총 등 총은 로크 제 다유 그 알론든 니크 외출 강력 시오라 샹친 가위 톤콩 지금 등 텐줄 시대 사니가 외출 란간 송요비 망지 등 후젠라 단릉 그 로크 카섬 돈주시오스르

야다드친담지냥니위나충지적서제초마데모이나저시담비군조르문데겐저크등도다당이다영초마나초타무아강노게히르케세라충충르데촌훈워클롱친지챗다첼나충지적남라고득시비나충시베르가슬타성린스능니란든좀송아이나린스능근돈슴바아치노르소인 야, 저번 총청서 때나 대릉리 중에다 땅이 영 아치가 제치 아스 디친 그 공성래라 때나 토머 아직 저번 총청 정말 그 공성 조치 용위 자힘 흔든 신의 연. 진영 대릉 아치 공성근이 문다 등도다 등이 영치르 나충시피르가 스클린스능니 나초 냠든 좀노 르가초 쳔보치기열 라든담게 투보충충 최영 대신 병원된시 야 나충 시적서디나 대릉 공성근인가 나충시피르가 슬 타통 린스는다가 아직은 하신다 투보충충서레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 등 디바가치가 참바 르비 가르콩게 참바지 참바 중국섬 거득시열 대릉 그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 중문대가 능아 소롱롱청가 런츠근능니 영조보 중충서를 챘다 담시다 등의 고득시요노가 실어 동무인지나 소브리지마 중충 단순 강모가릉노가 글라잉 메토시글란 담아 슴세고노가 실에 냐몬다라 대문 다룬 조보 중충 오진 천리거릉노가 라잉 가열리 시라세고노가 실은 해몬다니가인 대리진 대릉 린슨 타통가 시글음질리다 등이 아른가 릉근 전통

0: 샵직 알아래
1: 젠 게르겐 빠진 라래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래
1: 족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비 같은 렌즈죠 조기 드린제자 참플시니 얼렁가가 짠드자 센저러워 가스셔
2: 야나 총 접어서 디나 다타초 되는 게 조기 증절 그 삼바 청원대 그 나가시기 주의래 되는 게 조기 증절 그 삼바 청원대 그 나가 국내 아직은 오출로 시선 받더 정오스가 롱청가 런저 그 능니 영체든 담이다 땅이 접어 총총소 그 공성아 공성가 럭지가 쳤다 고득시요 노가 실어 동무 인지나 법지지마 총총 오스단스나 흥무가 롱노가 글라잉 메톡지 메토크르치글란 다마스므세르고노가 레온헤몬데인타지타가 야데나 토마르초 총마가 냠게 로브리지마 총총단즈 흥모글랑노가 글라잉 메토크르치글란 다마스므세르고노가 실린헤몬데 로뇽 탕르치글샤 데가 토니 조보 총총치트 나잉 데른 거 조기 드긴지르가 잠바 총문데가나 나치크 공승가스감다 땅따니다 땅이 릉게 갈랑이긴 헤모라 카잉쩨모 릉게 게르긴땅 Арынгэ чэмэ, арынгэ шцэчгэ чонг-чонгсгэла, лэхчэсэхгэнда на янг, лэнцэн тахтунгэшгэлэмла капртан юмбрэг арсэсэ.

야 다든 담지 형님이 나청 지적서 되나 다른 거 나청 시비가서 다통 린승영 동침다는 저거 린승다가 종직바당 돈승바 노르소당 종직간 크와 사자자시 스타클와 담진소당 제집다클와 소놈은 친등 아강적 새로운 이인 통 지밀린승 아초 양치를 차용 다대모시

0: 따라 년디 샤이데 지 회차 자가 지 따거지 리샤 자가 지 인저거지 근데 뭐 이다 땅이 리샤티 용주비 준다 하청 그까 챔버리 지 그긴 다 고나셔 고서 버티 주 다 소타라 게긴 존 손지나라 너거리와 듣노 그 참아용 다 땅이 참리 그 건다니 양 샤이 초츠게 지 참리 자가 지 레거지 안다 뭐 이다 땅이 양 디쇼가라 지 그 소종리 예크지나 세고노 대진티 참다 안 바근다 소 지 그 세마친 전주 다 하청 그까 챔버리 딘촌이 단디 주 다능아 갑 토클리 샤인난다 덴지근난다 소소긍이 타니 기긴 코니 갑다 이동다 다그 주 능안든 지그 조기 다시라 소프트란디 치고 티난다 소프트니 하라 셰라 키말린 고 티난다 너조 갑 토근데 그 지 참다가 그 양치 도능이 고 사진 세르고너 단다조 지 름지잔다 그 쇼인난다 샤인도 셰라 소프트 치고 지사조 참다근데 지 갑다 소소이 고는 잔자 디안셰니 지 람고 덴지그란다 존겐 크르고는다 간다리오는 딩이타나 도능이 고사 간다리오는 너조이 타니 기르긴 갑다리나
1: 리타 sai yuwa tsungi maa shogu ti tsinda dhukunda lungu dhali ta sira loptari yungu na yungu riyi na chokko yungu na ta zanjiga yuwa tsungi sira yungu riyi na chokko ta gongzgi na kong ta ching chimdaki yakji maa nyan yungu riyi tsato ta lak patta sira loptari yungu tong na loptari yungu ni kao te ta thomara chadi gogo zina chimdaki ta sai yi ka kochi tada kota yungu dangzi jako ta zibra zi kong nare tada na ta sai yi ta loptari suna nang kachi rik chir gogo ta kwe zhaga na ota kargi khatang yuwa sara chere yungu nuk ta kwe zhugu jina kargi nyatu ka kambak ta wu tanda mo nyingu kambak ta wanda mo ta chi chukuri yi se jizna tanda mo chere yungu na lapsi kiyo ta wa kato nang mai sai yi ka rabjali yungu chattangi yungu tani ta sai yi ka tamina yungu chik loptari yungu jugu lakani chik kardu say ma ta gergi na yi loptari kura ka yungu chik ka yi te dali ta chik ta yungu chik sai yi loptari yungu jura yungu na sai yi tada kutu ya chik kargi say ma yungu chik tomo shena ta tamu chi puzi yungu na maga ta chik yungu mara ka chama yungu na zirangi jasung yungu na ota yi jim chik sai yi ka kochi tada kutu tomar ata nang kan yoguri sai yi ti chik chik chil goga yungu na ta tong yoguri tato chamudu niyo goga ta dhatibula sokwa nrachikula sokwa tatar ka te gonar yungu na tada kutu chakdan dindu yini ᱛᱮ ᱪᱩᱛᱟᱹ ᱫᱚ ᱠᱚᱛᱟᱱᱟ ᱪᱮᱢᱫᱟᱜ ᱫᱚ ᱠᱟᱹᱪᱷᱤ ᱛᱟᱛᱚᱱ ᱫᱚ ᱪᱚᱱᱪᱚᱱ ᱨᱮ ᱪᱟᱨᱟᱭᱚᱱ ᱫᱚ ᱥᱮᱭᱤᱫ ᱜᱟᱪᱚᱱᱟ ᱫᱚ ᱥᱮᱜᱮ ᱵᱟᱠ ᱛᱚᱱ ᱫᱚ ᱠᱨᱤᱠᱮᱴ ᱪᱚᱱᱟ ᱛᱮ ᱠᱟᱹᱪᱷᱤ ᱞᱮ ᱥᱤᱪᱤ
0: ᱱᱟᱨᱤ
1: ᱛᱟᱜᱤ ᱪᱩᱛᱟᱹᱱᱤᱛᱟ ᱞᱚᱯᱴᱟ ᱜᱮ ᱛᱤᱜᱞᱢ ᱛᱟᱨᱟᱛᱟ ᱛᱤᱪᱩ ᱛᱟᱨᱟᱛᱟ ᱥᱮᱨᱟ ᱪᱤᱡᱩ ᱡᱤᱞᱟ ᱠᱟᱱᱮ ᱛᱟ ᱛᱟᱣᱨ ᱞᱚᱯᱴᱟ ᱠᱟᱱᱟ ᱜᱮ ᱱᱟᱨᱟ ᱠᱨᱤᱠᱮᱴ ᱛᱤᱪᱩ ᱛᱟᱨᱟᱭᱚᱱ ᱛᱟᱨᱟᱭᱚᱱᱤ ᱢᱟᱪᱞ ᱛᱟ ᱱᱮᱱ ᱛᱚ ᱯᱟᱭᱱᱟ ᱪᱚᱠᱩᱱᱫᱨ ᱠᱟ ᱛᱷᱟᱢᱪᱤ ᱠᱩᱭᱱᱟ ᱞᱚᱯᱴᱟ ᱪᱚᱡᱩ ᱛᱤᱪᱩ ᱛᱟᱨᱟ ᱠᱨᱤᱠᱮᱴ ᱜᱚ ᱠᱟᱛᱚᱱᱤ ᱫᱟᱞᱤ ᱫᱮᱱ ᱡᱜᱨᱟᱛᱮ ᱥᱚᱱᱪᱩᱵᱮ ᱠᱩᱡᱤ ᱛᱟᱢᱚᱭᱱᱟ ᱛᱟᱜᱤᱫᱤᱢ ᱪᱮᱝᱜᱟ ᱞᱚᱯᱴᱟ ᱥᱟᱢᱟ ᱛᱤᱪᱩ ᱛᱟᱨᱟ ᱪᱚᱠᱩᱱᱫᱨ ᱛᱮ ᱤᱫᱩᱱᱟ ᱭᱟᱝ ᱪᱩ ᱪᱮᱢᱫᱟᱜ ᱞᱟᱞᱟ nga ruzgaran ge chig gan ju ko na nga sid ga chig gan ju ko na ta lo ma ta chir sung hara lo ta go ka ta ba hang ta mo chuk kan da mo go don da hara ta ga chig gan ju se chen na ta chang gu ti yang ta rang ge chmo mo kham na ra ta so ma da go da ti chi ta ra so ta chi ju o ta mai na yang chma ge ti chi ta ra yong go nu dim chen ge ta chi nga chig ta ga hang ta mo so na ta sai te yang ju man ju la ka yang na kan gi na ra chig den ji gran da ge so kan gi na yang ka chi ni ta mo re ta dim chen ge ti chi ta ra yong ju ta chi so wo zhi ji 어떻게 토니다 다양 좀 아주 강진한 던들된 다 된적 것이거든요 다시 이게 딘딘 거라 살고는 다 버터 중독소 사이나 다 뜻한 뭔가 걸고 다 지금 어그서트 나니 어그 다 자도 니스마들이 초정 어그 사이즈가 지금 니즈가라 마음 어디 적 요소나 다 양은 그는 가우즈가 싫어 못사도 다 자기가 공화 지지 고치는데 녹화 지지 고치는데 안 너무 그 돈들은 자가 지게 좀 참아 근데 트래픽 그 지금 지금 좀 더는 바이나 또 시기 돈도 총총 지기 나라 택시 그런 게 지금 크리니 택시 그런 트리니 어떠마이나 돈도 또 숨지 자도다 다도 맞게 전화 영 그렇게 소 중다 속과다 망아 그 지가 리고니 다 파츠다 돈이 좀 지가 리나다 시기다 어느 시텝고니 다 하나 그저 지나 소 중라 택시가 돈나 요니 다 소 중다 데 사라 사니 아토모이나라 다 토모 자투 시니 지가 리니 다 토모이니 소나다 티도다 그렇게 와 그 소 중 이나 만들다 소 부터 그 자마 지나 소 중다 이나 만들 데레라 베타 그게 좀 소슬레 주고 산바 요니 다 소 따데 세나 체디 토모 그 돈나 좀 쓰는 거 좀다 데 든든도 돈다 택시 ᱡᱚᱠᱟ ᱥᱚᱨᱩᱡ ᱛᱟᱡᱤᱱ ᱫᱤᱝᱜᱟ ᱟᱫᱟ ᱛᱟᱣᱨᱟ ᱫᱟᱜᱞᱟ ᱠᱟᱨᱤᱝ ᱛᱟᱪᱤ ᱠᱚᱱᱨᱮ ᱥᱮᱛᱟᱱ ᱟᱛᱟ ᱡᱟᱠᱷᱟᱵᱤᱱᱟᱨ ᱫᱟᱜᱞᱟ ᱠᱟᱥᱤ ᱠᱚ ᱛᱷᱚᱱᱪᱤᱱᱤ ᱱᱤᱫᱟᱞᱤ ᱛᱟᱛᱮ ᱨᱟᱱ ᱥᱚᱛᱟ ᱪᱚᱠᱚᱱᱤ ᱱᱮᱢᱟ ᱛᱟ 아다노 망아이 군들가 탐치 군데 아토모제나 소마추 다시 반들가 마음와가 다 그 머럭도 고지나 침승도 고지나 미지크도 고지나 들가 탐치 군데 된적도 군데 다시 그 샘크레 군은 공 사마가 모즈레 되게 좀 생각 좀 더나 바이나 레레진트 때 시그 낸튼다 샘크레 쪽도

하당아위 다티와던 총흥가 중독 타이밍가 장독 아게시께 네월 아질음 사라둘 총흥나 챘던 법이 뜨성 네콩 사피근 텐진요 달리 디츠던 버 로군든 쳔쿠르게 지 로군든 쳔 두시와 일 사야제 르감범 르나처를 해비올라 디톨 뜨성 네콩가 로군든 쳔쿠르게 로군든 쳔 두시와든 사야게 님범 저처임바든 선슬 야치고 섬 정총 니제리 내콩사르위

0: 다저베티니엽진이니니토니에틀린총원비샤르글라타비티츠기시베조튼소비셰군총원비인제종케더빌 디샤암범 당디의 멍
1: 통은
2: Hamandra

0: ཁྱི ཕྱད ན ང ཚོ དམ་ཟེར་ དེ་དང་རེལ་དལ་ཅི་ད་ཅིབ་ཤ་ན་ང་ཅིན་ཚོན་ཤ་ཅིན་ང་ཆ་ཨུ་དང་ཉིར་ཏོང་ཅིར་གག་ལོ་ཐང་ཏོང་མོ་ལེབ་ཟོ་བ་དེ་ཁ་ཏོག་ཏམ་ཡ་ཏོང་ཅི་ཐང་བ་ཏམ་ཟེར་གལེན་ཤ་ད་ཁམ་ཚོན་ཤ་ཅིན་ན་ཤར་ཏོང་ཡིན་ནུ་མ་བཅེ་ཡ་དེ་ཏང་ཅི་རེ་ནང་ན་ལེབ་ནུ་ནེ་ཁོན་ཟེ་ཀ་ཉེ་ཇོབ་ཅི་ 되나 아치초 능아 종노라 휘에 종노니게 휘에 종노 먼지를 받으게서
1: 더다 다른 능아 종노 징아르고 점슨 쳐서가 서지나 거 차우 말로서 동암선 셔지나 탐은 거 접샤 건너 그 저기 잔치 잔탄데 땅레나다 예탐노 뭐 차우 사산 지코노 그 점슨다 쇼크도 안 될라 그 저진나 공람니 말한 진나 사식 돈님 사식 돈님 지 진짜 티쇼크도 나 그 샤크 다운스 옛날 어차운데 조금 돈이 샤진나 뭐 조금 돈이나 어 자사다 쇼크다 다운 근데 저기 코로나라 제가 당주 쇼크지니 쇼크 잔즈니 소르페클람도 틀어서나 양 용르고 갈라카니라 양 저기 반내 좀 잡거든 아 다속을 그 정가 갈라카니 제 마서나 양 가래 정가 갈라카니 제 마서디 사사가 책임이크 근데 잔치 잔스탄 드튼 틀어서나 양치 거 정가 갈라카니 제 마츠게 탄탄아 쪼니 사타야 송츠 탐니 담고 니츠 되긴 비던디 쇼크 야르마크 사차 탐들이 소나 당가 저 사사 송츠 비 죽은 듯이라 저기 저기 체니 마츠크 양치 잔치 잔탄데 땅레 탑고노 라카니 따뜻스나 따하치 사시 저 탑고니 점선 담으 담으니 쇼 야르마크 지와 그 사사 마라츠 그 잔치 다 마즈 뇨고니 아 응어 차우 사사 샤츠 그 잔치 잔타요 마테 머군 담으 마라 아 담으고 니츠 라카니 양치 저서 군네 지 시그 땅레 코는데 인지나라 다른 게 따사사 다른 게 각소치 버림 또 예능스가 점선 가지고 챘라다 근데 지 응은마이 지 땅레 탑고니 말로서 돈 돈이 자지나 아 담으스 라카 응어 차 잔치 잔타 돈 돈이 자지나 야 응은나라 띵선 거고
0: 아 도르디나 아 ngarjeng jina chu samtig ga a zanchi ta jin dog jina khsa sa shir chung gung ni teni ga zoyil zoyil ngarje rang zong de mo
1: arel a
0: ta ne ja cha zeng jina rang zong ni ja cha ge chung zu zong gu chi
1: a rang zong ni pa chi ja chi jip chi tang zong zong gu ja chi chik chi ta da rdong kh jan ba dri de gu hui zu ge sha jina ni ta sa ma ta ko ne rang zong ni ma wu zong tup ge jan ba nyong nyong zong tup se ko ne ta 응아차운디 톤리가 회득 주셔지나 아 정벌클라카타 솔라마라 요 쇼 여름터 체금 응아차운 손이 자지나 녹크크테그니즈레 쇼 하니 녹크타다세 예낭 따트랍 야차고 거기 소나 응아차우 톤리가 라칸서 군레 올레 저저 잔난다 우치 여름아 쳔나라 어종 총총즈 감 손이 자지나 야차가 라카니 답집처전 통수디 여름아 손이 자지나 살링이 쳔즈 클라카 톤다 오케 다다
0: 다치 고네셰 고노 종크 잠바 아, 다 사차 멍거
1: 뭐래? 멍거.
0: 그래. 총은 상징은 누가 사차 멍거. 아, 대니이나 아종 시간이나 자체가 지카.
1: 어, 다들 야, 대나랑 그 저기 나 특책이 지금 토가 세고 말도. 그저 좀 그러고 들이소나. 영 지금 또 무슨 야.
0: 아, 좀 좀이
1: 이거 같이. 어, 그저 좀 동물이야. 다들.
0: 아, 그래. 샤가. 다 공인이나 시르기이나 섬트가 자자 잔치 된진 더기이나 지금 리카 마그 토니 아니 지시 시트가 돈도서 차치시에나래 뭐 레타 다타 린첸데 니앙고 누구 자치 니앙케남라 흐치르 섬트가 그 잔차 잔치 흐탄지스 고는데나 섬트가 그 니요 치즈간디 노고탄나레 기 한체니 이나 근데 코츄크 남바티나 참무즈기 흐치트가 와이치 사우즈 카데나
1: 딱 섬트가 그세 고는데 당적스글라카니 야르마르크 고암말로니 아, 근데 저 이제 섬트 그쳐서 안 죽고 당내나 또 너 죽고 난 쓰다 요지래. 난 혹시 저 그거 차우 섬트 그거 그냥 또 거든 데쳐서 내가 아, 다 저 그거 차우 말로 속던 거 치고 사운데 인지나 아, 총올린 토슬 물 똥토 섬라 득자리. 더그다 섬 득스 컨테니아 주 주그네. 팀토니다 섬 득 딱아 거거든 저거 좀 쳐주나. 섬 거득 디든 게 저다 저 섬 거니가 딱아 거다 쳐주나. 말로 속던 안 손이 자지나. 아, 대화섬 소르가 그쳐요.
0: 네.
1: 근데 나올은 녹임 토르강 입지는 좁다든 빙이터크 다치기터 사시적 주라 양나 섬트그 땅어초 말로 속던 녹리 시장창이 다나듯이 대한탄다든 녹화 그와 그치서 건들이 망속던 젤리 다노 대와섬치 토르고 젤리 다노 켈리디 비차니 가자비치 섬트그 거지 양탄 거차 그런 게 양치 난크케 지가 있으면 나는 저저 체즈 칼라카 소낙 섬트그 거지 또 나타지 고알에 맞는다 인다 양 거차디 디 말로 속던 전이 잖아 대와섬치 서거요 송울린 토스 ᱛᱚᱥᱚ ᱥᱚᱢᱨᱟᱴ ᱴᱤᱠ ᱡᱟᱨᱮ ᱱᱟᱪᱟᱣ ᱪᱤᱠ ᱛᱟᱢᱩᱥ ᱜᱟᱪᱤ ᱤᱝᱤᱱᱟᱱ ᱨᱟᱵ ᱥᱚᱝᱜᱮ ᱫᱟᱞᱤ ᱪᱤᱨᱤ ᱭᱟᱝ ᱥᱟᱢᱴ ᱜᱤᱨᱜᱟ ᱡᱤ ᱪᱤᱨᱤ ᱛᱟᱵᱫᱮᱜ ᱟ ᱪᱤ ᱧᱟᱝ ᱨᱮ ᱛᱟᱜᱱᱟ ᱛᱟᱢᱩᱥ ᱜᱮ ᱭᱟ ᱨᱮ ᱨᱮ ᱨᱮ ᱛᱟ ᱠᱟᱱᱛᱨ
0: 다치 쉬운데 리칼에 누구데 신이랄까 존지나라 단디 녹디 심치 소르기니 아 야라톤데 리신이랄까
1: 아 녹차윈지나라 데와심치 소르고 다케펜자 마뇽아 좋던데 데와심치 소르고임 시가 녹차오 케펜자 마가 좋던데 다네 하르라 하르텐 서터니 지르다 녹차오 찍는 돈이 송흑즈기 지 대요나 양티가 그 탄코르 그 따라 샤랑거리 양티 다치르 서고 간라 간섬고 양티 녹차오라 양티 어 섬트 그 세코는디 어잔치 리르는 좋던데다 어 그다 샤타 안더치 근데 시정은 내가 차라 영어 대화 섬치 서고 델리 달리치리 고르무 차리 자타 코너 담만인 담나 리싱 담 담마도 그 안더키 카사 자 콘지 안더카 타코 마탐나 다케리 그 시랑 고르 랑기 사그니 자 타직 세와 두 쟁고 세 코너 타라 양치 카니 샤누 마르토 톤 갈라글 남밤 마탐니 네 세트 무데 텐 탄다즈 디테이 마랑 고리 냥 탄덕 덩거 짐 짐서 쪽은 나 담지 야 하르터 라 템바 텐 라 티 치라 치 텐누 고 그 마제 갈라카니 냥 다타나 네 네
0: 네 다 단즈 쳔본데 그 로 치크나 zanca chikindep kuka, zanchi chikia dhaguka rela si dhani sharchong chikia ye kuka ni khurchuka korumda ina chi tsakma dhordiiz nguchwa ina
1: Tandi khurchuka korumda tanga chau ndi zanchi limnum zoptaga tenzhega ndaga dachar sargunra chi marangal chorstong onira lak kutangsik tenzhong dabzudin din chachi nangchang karu gulaka chachob dhanja lak kutangni ta mangajin zikchanga laka chorstong chikira lak yan kutangni тамузре тен танда бзи дидан ди дрижиг лаканда цона данга чаунди тан мака хцу нга чаун чачинда тачир сар гонре даг цу карге ури нье кумар гони алогла тагда кала кани тачир чир сар гонре аге кони тачиг оли танга чону го таму гала ка сонре та хчик тхуна та карген чачиг шугр нян нада яна ди хвезу жиг жа дина чау та кар ка танди чи алга за чи лину кантре ни тухам тони жа дина тарт жагшна тунхонш такрге ок тина тцона такрге чэрсэр гонэ та лирнон го кэрге карка копар жакну копт кэр манжэ тэнжэна нау нитхна жакхони та самтог жатхур кайм тун жадина ра янчи кэрге чэрд гон арам барам бав жента та зан чиканда чи чэрсэр гонэ чэчи тэрка чи нака нака нака квартан чэр ли гон тамуз рем та май та зэди янчи кэрге чэрсэр гонэ лирнон го лака та цони янчи чадын манжэна тамо ёк тэн та дав зэдин гачау чи чэчи кэнгэ ва чэчи жэмбау натхуг кэтэбё Timtoni danga chau, jachimzo kangra. Yangna, linun inu kargi chirsar gunare. Linun kang, tai chiri da, gajongdub tuk kang. Tai chiri wak, rambarambarambayi kwari chiri, tai chun yoni da chirsar gunare. Zobcha inda kargi chik, tsadanga zobcha. Yangna chika chikti na taji yoni. Waka shiga waka linun ka, zirjagala ka chika chikti tanara. Oh, tan dodogda nginga zobcha zga, tsadanga zirila nurcha bur nangin yoktamni. Tamuzin, tentang tahu itu nanti lakukan tu soalnya jina kazan ciri. Tiap hari tak kazan sa. Tayar mana dendam sih tengah syarang kuri cerita nang ngecau dendam sana tak kerja jok sara tamuin. Tapi dah ngecau di zopra fci jatuh nada kerja tasa mushali sana samu cipten tamuzio. Tapi pinfang soalnya jadi nana pinfang cak cikra tong cikra samjara laksgio ni zopra soalnya jadi nara sih gak kongsa kongni nanti jakup ke tadeng kerja maja. Tertara ngecau leader sih ono. Tamuzin ya. Then that I'm chowing there, then the Atina Chigre, Tayaran Kori Tigazi, Lavnado Jamna, City in the Tanamacho John Mara, Yantiok, Kotaranga, Lokatron Taja and Tangu Jamna, or Taichana, somebody with your come to. Does another? You know, it's another Tamuzri. Ah, Tatamia Tigazi, Chester Gun, Lavnado Jamna, Tangacha and the City in the Tana, Tan Nistonico, Savjigolo. Чичих сар варка нанжайну тамузри та жамбар кам тунуша дина я чи чичира та цада марса кона марара я чиртан ке чали зана лоре лоре су чи тера чи кенши я джо кому ди лакани нга чаунда дина ки чи гон тон го сар вах сар чинг чичи тагдагин тен танда дим сонго шанчи нам сонуша дина си го ка я чи та кони марас ти он ата кам тро за тенг джон тамузри
0: шаги шаги шаги а тена та чи кони ше куну самтиг занца занчи танж Data buat sunyi nak kerja ini na, orang ni syangcing ke, dokun dek, tadi kerja ini na juga, hangun tu sih jauh no, kerja ini na, siapa letang ini na cukup, syangcing ni ke lenung ke koram ini na cukup, thamce boleh na, yang cari tengah tempat, 침튼 거 고니 리호노 거

0: 야 똑바 데모
1: 새로운 다시에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1: 동고
0: 도군고 럭지 도만초고 뭐라지 어 도마초고 희침 따우 가관데 세네 뭐라지고
1: 오 야야 뭐한번 떠다 초다 새로운 도마 첫동화 그쪽 리콩 소소고 곤든바 리근 남바 이디 년톡바 남바 동아연 남바 남바 남바 용조가 그 뒤친구 나 그 뒤친구 님한테 생콩 대통령이 먼저나 죽었는 거 소화가 싶어서 조치했더니 만드죠
0: 어디에 응 애한테니
1: 어제 다 때문에 다 년크 영화 죽었네 응 어, 네, 너라고, 방치고, 다시 남질러, 그, 선두부터 저, 영어, 넣지 듣겠네, 얜.
0: 누리.
1: 뭐, 지금 뭔가, 넣지고, 근무 여고, 뭔, 어느 영어에나, 떳지 막던가.
0: 넣지고?
1: 원래, 근무 여고.
0: 넣지고, 근무 여고, 생각하면,

0: 야타나 와르쿰디 영리슨 다 똥쿵디 냥크 도부즈거 카브르동 고가 제톡본더 그 카브르닐렌즈일 야픈다디모
1: 오데모데모
0: 네 아주 되는 거 리슨 지는 아식 달레슨이 코브드그노 글라마디기 다양그 타이치시와스 군그 령더 스가크르지 영나 리와스그샤티요
1: 오야 대초 건전바당 체미 로마당 체랑 로마라 소파 탄젤라 로스티스크네엔
0: 아리
1: 린선의 지민한테 알롱네 된 잔천 초 전부 뛰던나 알아
0: 잔천 초 실릉으로
1: 알마 잡진 달마
0: 야 자컹 메트 속골은 잔천 초 동네는 달린 떨어지
1: 알레 떨이 떨이
0: 야 갑자기 미리스나 코드가 되고
1: 야 되면

0: 야트고나바테난 참드니 영 까봉미리 친나신 킹제 로봇이 그래와 따르다 고드시오 비 알마 범초 짓다 자캄 예토니 글랑 비 샹커 샤모스 군우진데 고드시지인 제적거든든 탄 차비 몬덴스
1: 아피테랑 아치
2: 아치 주샹장 좀 꺼요.
3: 단좀 락. 야심 못 다크바 치치 콘데.

아스나 코토나요디 샤산도르 니르수 아스나 코니그니그니그리 세마디 초다체가 아스나 코요드그치리 르그락사마세나 아스나 코르르그일카 바동니니르동 아스나 코테라더리 카마르타리 히르소케가 아스나 코라마호디 히하우치니가 아스나 코토바르그라 타르게키히잖아고 아스나 코서르터리 아톰챤나글바 아스나 코잖아요디 올레린돌로리가 아스나 코쯤쯤쯤리 조글마다시다 아스나 코샤르퉁응거리 올레르게마하체보 아스나 코르가니링가 니블로르카하트나바 아스나 코흐상니르금리 올레론바하타르마라 아스나 코크그니데브리 론커즈게 초미에다 아스나

0: 야리고 다타이나 참아차 노를 간치 집상속 나온 초친 차코디아 무고 폭속 나온 딱라르 글롬보 서칭가 거치르고 아냠사 초친 차코디아 무고 람청 탈란다사 초노가양 딥식 무고 르접기등 토잔치른 통습셔고나 너자치와 안무가 남다오즈기니 땅사파 마품 초다오즈기니 옛날월 카와진세주 기공아진세주 릉창아진세주 니 그렇게 올라가 쉬운다니라 월 카와짜나 힘들었어지니 치카루쇼가 근호조지니 올라가 그렇게 코토치는데 딱 코토킹가라바나 우자 안범 샤르살람 요니 코마코야 롱섬도나 참아치브저선 청요니 다워크 올라가 공안토는데도 올라감풍토인 촌터인지니 니모구샤츠요가 따따가 답시트가타르키킨데 파디랑니 콘탄르크센 코다가디 탐니 답시트가랑 촌시데요 워컴 프롱도니도 디트그인 야텔라 테프텐디 르갈라 히프텐디 요나 쿠이 능제즈 피에먼디 피르제즈 능아먼디 아 촌시데인지나 다난 디쪽니오노데 상와 시에먼디 촌트그니 야나 쿠르케르메라 호디스오나 코 함조메다 냐딕소나 담만디카트케니 만초 캠파인 그런 정식단이 타올라 그르케르간다고 흔히 우지가랑나 다른친 황크식인데니 다타르수 타르간다 파인 우스카와 장가 장디긴지 안디모그타가 샤츠니오카 옛날 차즈그레 탑즈리 타소 타르집 키게 토니샤나 토젠차 토쿠샤 고노도 알로 아슬레노 랑로랑 슬레노 쉔머고 킨히 오슬레노 도머고 로모 버토레노 옛날 젠차 타오즈간 촌네 옛날아 딱생르 게프셔토 지와 마무그만 탕탕 지와 나스티나 짱카모니 다스티나 황큰 토너리 요카라 양 토로그 사짱다 타오즈간 촌나 가마든도디 잠웅 사이 신토가 이다오니즈노 게프셔머고 킨히 오슬레노 도머고 로모 버토레노 야탄 디 촌토 리리거 토니 테랑라 카와이 동제네 이다리 칼롱 쩨롱즈 후 이다리 카모가 나스토즈 게 이다리 시우샤네이나 통트라와 섬좀리티 볼카와진 긴독차 파초토킹 괜찮디 라와도도야 딱군 고스기도는데 찬현적이 좀 촌터가니 더카디 니스팀 반도다 롱타르트르 구지디 라시 이나 쿤타동인지나 니그동 참아이노 더크르기 가여 차르침 바브거 템들리노 더치동 타시트그질리노 더타시주 돈드브죽은 촌시데이노 양나 쿤타동인지나 동크르겐치이노 더치탄바터윈 촌터가이노 야 티마철 쿤능마라 자란도 주인지나 가마루이노 따튼 마모니가 지금니 코르타 장긴 쳔나미노 화예만 혼 부르금든니 뜸 카르치 장구르크나미노 얀 덕은 촌트니노 야 티마치 쳐즈그레지나 쿠투만도 주이나 따탐친 하르가이노 덕르게르고 카르죠그 군디 코카오가 군디 녀브게튼 치와 야양튼 치와 코르주군 촌시데이노 티카틴도 주인지나 칸나코이노 답샤나가 자민주 능나 쿨민노 디모가 크긴 촌토네노 나타 우시르파 카르캬모도 꾸지 머질 컨크 세마치 주 모로프토 능아치 데준다타 피샤카친 능가 돈친즈그리 우제렌친 능 바르차친즈그리 지주 다르짐친 타이야
1: 야 다그놈 코르부 우르테브 지바그다코 나 사와이만다 지바그단거 나 포임디근다거 짝크브치노 시감송다거 카정치노 다프티나 가니강 토노크샤 나프셴브치노 짝본 쵸브지 야케 오마가데이 포증 아린친 노르티흐템 두르티브 가양근 쵸모 다처나브야랍야케 쵸파 쵸거 야쵸나프쵸디 쵸브쟈마 아브쟈쳔 나르통브야갸즈그세니 가늠멘부 토라 홍딘 쵸르근 쵸크르 야이무 카와짱거 밤쵸 디디드그랍터게비 쵸르트나 나프샤르그 먹치그니브야 갸치 쵸브제트노 도미 이샤이 카르무 쵸츠 쵸츠그가 요피 산나토나 피스카르토크타와 니나토사 카르타토크타와 산답체카 쿠쿠그르키리 시나토카 카니니송이 니나토카 킹지르데미 샤시냐름 쪼디에와 파브호 연근 초와가 니서던 센조나 니노핀다모 마펀주 샤티세미는 먹추주 산답체가다도그 머지그주 니아세르 막자카 만든주 세소가 노파 머케주 초와가 와르츠 먹동주 데트카 카우라 누누던 겐초가 무캬지지 파미 옵티가 뇨뉴르던 샤미 샤브링긴구 아니 요즘 딱지가 손주 요즘 딱지가 제주 어디서 녀만 라지 카르근지가 덮거다주 어디서 다반 라지 최근지가 덮거다주 나샤카신 능강강천이노 아저런선 놈바스타천이노 나 중화 멍멍쳇니르 야급거스타침 던드기노 와카와 거리 종가서진 땅테노 너니드가 돈타가다이노드기노 나리터르젬젠 텐노드기노 나몽 녀셔티 종아르자셔티 너터거 세소던 어디엔저가다 너는 이젠 딱송치브시나 너는 이젠 딱치르총시나 나여섬 여커 꿈와이노 라비타슨 꿈마이노 호아자자 카그접수이노 마자자 카콘수이노 나시머고 켄히 옥스브리 너머곰버 모란토티 Да так те солдано патн хтор вхшина, да нерди наймба не ину, да угу наймба вгина ину. Нянам же нягин чартю ину. Тендапша няга пунчва ину, да ину рори низ гсенджу. Нажер гток из гтомджу. Да хива чарн раз остокатаджу. Тока мелун раз охсикртаджу. Да качева картун самчери. Тен чева гын сва собжери. Да чева вгячи манчи. Чонга вгяпа янчи цами. Да мабди конкр семанзе йгзгечу. На маврохту нангарде йгзгечу. Несамба кару цыги дави. Там тхтамарди дави. Неревази кани вшайнын. Рендин згсемни чуна. Сыярс ве цамми семаз гыбжыгни да ярпин чагымна темаз гыгни танда му цамз гы марту мана фяна тун мекү нэпаргана рым мекү нэшапа цокан жоқ тымева менеп чи сорийм жоқ тымева цамды тымева чандырып ева
2: я да терин часи тип зынгы нима зина да терин сыр кыстер кыгды гыгды да да терин бел кысан жоқ кутис серна терин тып жерим кыдан тан тан гыгда ди да терин гынма зынгы терин гыркар мавзынгынди нисик асым гы капда дышана Таглар гиттон чонкар огол гызалым огол тенкала аяр гибже гылыз гындыгынын гидали до кава чангар гозу гыйну тена терин сочин чыкыр гему у кава чанг гылан сун диндамни гина аяр ар гобже гынир гуйону тен тонан дип шонч чыксам тони сонайна до карышта гынир гуйну дана гина йыгжин кагырчын данда гы такомлык кесир булган данда гы та хакыр тыгна хар гани гоки тыгна ран гани у ми вакта ина йыгни тан чам бичакта инар дигни до мугат жори комба шан данда гы тангори демне булган данда гы камдыгын жамсын жагы Kangolotin Jagger. Tanjoka Shergun Jagger, we catch and go to him, Taharatung Gastirin, Dangina, Dorikastain. Tinjogan of Santa Antonis on the Yena, the Namunor can it go in. The Sangina, Tarakan in Realioni, Ramashi Pondemioni, the Kai Song Nazetani, the Teresa Nazikoni, Azachai Zalum Stokanyama, Kagamukundunga Nikurjanga, Theatre Jenangan Dokanyama, the Karu Omer Jamso Janga, Dunzumugan Picard.

0: 야다다치인담지냥니위나충지적서제초마데모이나저시담비군도르문데겐저크당저다당이다영초마나초타몽아강노게히르케시라충충르데
1: Tell 대른 그 조기 드긴저 그 참바 중문데 그 능아 소름 얼 끄는 챙겨 런스 끄는 니 영 조보 중충 서로 쳇다 담시 다 등이 고득시 요노 그 실어 동무 인지나 소리지마 중충 단승 감모 그능 노 그 글라잉 메토시글란 담아 씀 쓸고 노 그 실에 냐몬더라 대문 다른 조보 중충 오징 천리 그능 노 그 라잉 아이리 씨라스 이거 노 그 실에 냐몬데 니가 인 텔레진 테릉 린슨 타퉁가 스글름질리 다당이 아릉가 릉근 쥐엔퉁 옴줍 자득시여 큰가 두보 총총 유나잉 스카토니 린슨 타퉁가 스글름라 카프르퉁 용므르 갈스시
0: 야나총시득서 찬바니와 디바가치크능등 아체냠다 릉리오거 진축거 담코스마 로중등 뜨한치니 아치거 두보 총총서 담질 사르와 말라 쯔쯔세느즈
1: 야, 뜨간신이 때릉 티바가시크 참바 중문답질리다 등이 영아랑니치세키비 스탐질 등아 중세바 등 스탐후이 뜨과 등 감츠르 카클라스과 주보 중충서를 냠쭈끄 쓸때 때릉 그 티바가시크 뜨고 중충 등을 등니 쉰도난 하신도 린슨 타통가시글마 카프르 등 용으로 갈스시 린슨 타통 큰거 카프릉 등 뜨거든치 뜨슴 니르거 쓴든 안가 등 뜨거든치 뜨슴 니르거 쓴든 뜨기노 주보 중충 참마그 일라사우이리 중요라

呀那穷几只手工的手里几把穷穷但是那个木个冷那个没东西冷他妈生些个那个冷那个主播穷穷做个托个工生等养那啊那几个工生的手机就看到啥娃子很阿特他 야데나 참다닝 어초 참마게 냠게 정리오거 진축거 담코이 삼알 호브종이 주일 데랑 어초 호브종이 주게 담코인데 심코 인지나잉 하징게 자모게 잉 팀스게 하시른 통 치치르다나게 도모게 담코이 뜨뜨 인삼요 주보 총총체 나와스돌라니언자 아 제치스테나 도모즈리 야 담코이 동모 아르르 쿠바 세치킨 아잔수 쿠바 가야예깡

0: 나는 좋아한 아가 템파인 저랑 통제 보는 와르케 제거 템파인 같은 어떻게 제니는 로케 제니 그 템파인 사도 특허거나 미아 그거 템파인 허와니 허사르거나 저크니 에르기 템파인 야 안데 흑거 월라 자히 용아스르카 난데 그녀라 데치 데나스르카 어총고나 외쳐에 브라타마클로지 도르디 주샤나 데모시레스르카
1: 저리가 아닌 신의 연비에서 역지시 가지 누르지니 비에서 조르시
2: 세하 뉴즈는 됨 자흐치도 차당스탄
1: 세사 출로즈나 코바디 세일 하마요나 일라키라
2: 아제노르 롱슈츠는 종종 사마치흐세 마흐통
3: 조안슈네 즈기디겐
2: 쳇지네 모사긴

야 다든 담지 형님이 나청 지적서 되나 다른 거 나청 시비가서 다통 린스잉 동침다 닌지고 린스는 그 종적 바등 돈슨바 노르서 등 종증간 크와 사자 자시 스타클와 담진 초등 제집 다클와 소노머른 친등 아강적 새로운 이인 탕 지미 린스는 아초 양치를 차용 다 대모시

0: 산 존더디
1: 존더 대인진당의 주례 같은 데는 너무 그 조진 너무 특뇨와 디타 자선이 있고 뭐 자선인진의 매도 후디 아니야 마트고 응나 그 하마그케 공화증이 있고 뭐 공화증 니더니 뜨다 엔진의 칸 순진의 아니야 마트고 응은 그 지지르라 그런 게 지지르 뭐 대인당의 그 아니야 마트고 응나 용데 땅 춘드게 데코고 데르카 트리데타니 그 정건도 근데 리던 리던한테 치즈긴데 지금니 그냥 깨띠 돌주운 거 손나라 다그 공화도고디 그 그르그 그런 거 지지미니 다그 다그
0: 마드군 거 지지야
1: 마드군 원은 거 지지 다 그거 다그 지파인데 드아정메 고모 다지니 그냥 정거사 지금 최석이 군나라 다 그
0: 그러나 또 소지를 적적 좋은 말
1: 다디 소지를 그래 좋은 말 된지나 다치 그 저던 게 이제 나 준다 그다 괜찮은 된 정도 주지 년년 단위 다치 만드가 되게 군은 망그리 대단하다 주 아니엔 드그누 이직게 데타니 치타그 코마이온다 추콜랑 코이나 추코 되게 괜찮아 지금나 총네스 데인진나 그 자선이가 용이 됐더니 지 됐더니 되게 지 용느히 괜찮아 진튼게 이게 나무 찌익더니 그 랑코린지나 그냥 지금 만드나 시게임스 되게 찌더니 그냥 찍찍 킬한다던 게 진게 정건디 코나 총네 정건디 코르던다 지금이다 그냥 만드는 찍게 나르다 다 지금 조바단도 지 삼주그리 된다나 정강나 손나라 정강나들이랑 같이 그 정홍게 이끈디 이제는 시 킬라는 너무 서로 뭐 다시 그 그니 그 엉찬도 고대 계속 감성 시기 있다는 너무 서리야
0: 그래다 코네 아니 그 샤노고 포즈거나 아니 마디 응원게 지르지탕 아니나 지르지가 자다니가 타모나 강위 지르진데 영 소소 정황이다나 까티 다 침성다니가 만드가 토르고니 니마시가 특당나라 아니 마디 응원게 지르진데 소치메카
1: 소치는 말 다데 정홍게 이근 홀레이탕나 다티 아랑게 누가 덴흥나 이슈고 뭐 덴다다 데 소치든 나온 말이
0: 다 소나 아니나 드그지가 타몽나 강위 지진 다 소치르 모레라지
1: 올레 올레 테르부 다니 드그디가 타몽가 지진 디인지나 그니가 야 타몽가 딘팅가 이기나 주고 괜찮은데 디 그니가 아랑게 안탕가 지데더니 그춘데 오이 정흥가 이창을이나 총들이
0: 다 타몽리더나 니는 드그지가 타몽가 지르지라 소치메크 모레라스나 다 니는 마드가 응원가 지르지라 소치메크 되나다 다 처튼 코니 서려고는 그 캄바가 니신나다가다 뇽데 지지 접득은데 지지나스타고 알랑크르게 접득 지지나스타고 너무 그 다 초이천나 총어나마 나츠다 너무 그 지금 젠디요 하상나마 나츠 돈드가 나마 나츠 되나다 근데 잠본디 소진도 만종주 망와나 김성이나 죽고 다막 르카 침신이나 죽고 그거 다좀 참아든 지금튼 셋지 메니 담지 메니 뜸지 인고나 싶고 거지나다 참증 큰근능아 용 여종흥이 있다나 다니가 초라 타파리 나라 타파리 초르가 나르찌끈거니 종흥이 있다나 마우아즈가 가다즈케 수가 워소나라 소지즈크스카와 톤당나라 아니가 종흥아 종나라 종흥 따라와 소나 다샤기원 말라 즈노터 야야 과든치 디나다 다탕 그 참총 당초름 렌츠 디수체 응게 동침되네 조 렌츠 디 좀르 바탕 돈좀 바톱든 자히당 좀진 간 크와 살제 자히당 자히 돈주 스타클와 담진 추 시 스타클와 어적 세랑 어떤 소는 렌치니인 당을 지미리 쓰는 아초 영업지는 절 니르크서 데모
2: 존훈의 맥수의 맹국이 제라 장클을 시던 마멍다 시 좀라 사캉 Ronkung Sosa, Mestun Majungi, Hisha Tetutang, Mestun Shunkuja Rangchu Shetang, Mamang Kanjuji Tarlam Jenny, Argo Shala Dobi, Mesul Mengu Taja, Hisha Natsu Hunjung Shini, Wastinja Jadigan Charging Zuki, Aloha Dichi Mesul Danjaja Dambutan Tensha, Argo Tang Argi Kundi, Ma Sharmura Rutapa Shaki. Хөрмөн мэсэн мэнгүү кичэла танкл шидэн. Хтоинкэр шкам хичэбатэн. Алогэлэр чэгти алог сонсонди барлабэ нэвэтэн гарантэн жогэ батэн. Алог сонси нэн батэн бика шамбэ алог сонси бошил шилмарон.
3: Таны бижин чэ дисул жэргэхин.
4: Хорнын уушкал гомчин
5: Цомын уушкал гомчин
4: Сарингэр нямжу
6: Нянкнамба тицудэму Дэрэн нэрчэрцэгэ дангави цэни тэнг ярцэгэ дасэмби цэчэг уушцэгэ дасэмби цэчэг янла запэмбари Шуни тэнг ди сарингэр нямжу лэнцэн дэнэн дэнэн найди чигшэл
7: Dengsul Titovdang, Chachu Shuzhe Xi Jinping, Zomyi Gachinde, Xiangqin Deng Buhe Renbi, Ngochi Lishil Bazuwi, Deng Gabnikwi, Zhongwa Changzim Jinsu Tangziwi, Gongtun Lobjong Lagtar Xebi, Chetun Rolong Zinji Tukha, Songshil Jibagul.
6: Chachu Shuzhe Xi Jinping, Mengji Shimji La Khenongbi, Rengwai Chondi Deng Nangwi, Songshil Gachin La, Yachi Chanzi Lobzi, Lijibbi, Dornang Chenbushi.
7: Lapchin Changula Ngonjir Xe, Chil Gashjil Mbantubshi. Li
6: Changi
7: Guangxi Zhi 登格过车了文件时不是盘图巴登都可以这个地级切断了这不是盘图有我们通过人家过年塔级和那顿空的这不是盘图有巴登下这个人特了人家人家穷时不是盘图有 登格革命也可以为中国长征进出汤这边塔级国这个了是用你国登色不连巴登应得不得空的这不是写给是个用习巴呢却用这没个经给这是了国王的国这个这用你空的这不是写给巴电影登色不习巴呢追这个国这个的这是个人把习巴登即是个习巴这是个人把习巴登即是个习巴这是个人把习巴呢 追这个国际科科是这个严重的才是那的开会过你空的这本是的这个也是个你不的这个把等谁都这个把笔写给了这不没有啊带你这么容总一个的单独呢培济这个南巴萨尔瓦更久进这个不得你他这个人格的托不是写把等黄志等的真从天主人跟培济用我的跟着动机 参与等等本人参与的组织等参与等等本人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等的集体的组织等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དེ དེ 等个黄金的生存配置了我吃了些比你瓦等吃了你和有给你拖着动机这个呢罗中蓝汉里了不是很能接给你呢身体大瓦应等这个把等了个特下给什么呢他最近都打不了黑心动机人呢罗顿姐妹姐人送了恰巴脚给谢谢主角习近平给孟继什么这个来黑农比因为从地等孟继什么这个呢参这个马勒个是文中下等了个再见来顿有再见进个再应比
6: 都很安利全部等写特文安利人物的代理孟继什么这个来黑农巴等人家的多米三顿尼巴托人的个等你参赛节节课都不定这个真假孟日安利节等的东西是南极单元社区书记松石改成了一起参赛合作立顿比多能全部是曾米社区书记松石改成的共同合众等国等四部联巴等等中央个他进度论议论样的个写吧 给个人的黑灯干净的黑林根的这部分机接触的动物孟继什么这个人他们当真一个不是的七次土味参次了人次个人都不安静的等参次接着可不都不定这个正学期买特别些给些南极灯社区书记习近平给等中央给孟继什么这个了参图通称能力人家叫孟继什么这个七次了我们是给托人的个动物跟着等西灯 等个把里古里三位参次了三季等团队朋友人就个人格个主席进入比我自己过了个不当真等战龙来开灯节吧孟继什么这个小吧年纪来人该清楚这个的坚持了没把这政治三位尊人些给谁等社区书记这个人都不强过了等三人经过了很难的孟继什么这个马勒个这次了个劲儿些给把等看说话吧他不记得说个人穷些的 མང ཅི ཞིམ ཅི གི ཟོར གུལ ཁ ཤུག དང ཟོ ནལ ཁྱབ ཁུང ང ལི ཁ སལ

아샤그라구 동라 바할라 몰랭구 추케 쿵아멜라 아치키콩구 동라 바할라 몰랭구 나낭 촘친캬니 코티나구 동라 바할라 몰랭구 치마글라와실레 쇼즈글랭구 동라

거든 엉글레랑 아트그틀로 마인 고풀롱기로 아타야리거든 오춘형거스탕 아스그나톤 고풀롱기로 아타야리거든 오치쿠차거데나 흔나인 고풀롱기로 아타야리거든

어떤 건고 내가 총을 가시고 그리고 꼬는 길로 아따야리거든 천장디에 가시고 찍은 자고 꼬는 길로 아따야리거든 나 기똥소 삼자 하야가고 꼬는 길로 아따야리거든 가시고 세고 끙아가고 꼬는 길로 아따야리거든 기똥소 삼자 가시고 그리고 꼬는 길로 아따야리거든 어안 여기 가시고 찍은 자리고 꼬는 길로 아따야리거든 응은이었다가 참혹래야가가 꼬는기는 아따야리거든 흘렁글렁글 흐가가가 꼬는기는 아따야리거든

0: tambiguni roma tang tambiguni ta lipsa insam nyonyong nela kini ta tamo ko tu yo ne timatsil ger ger rede galisa ko tu no de yara lo tu jonga sil tani ta sapsir manga yi te da lisa ta guni tamo ni ta gidim changa ta roma nam ba insam galisa ta ku tu ti ta ran de ju tangin di na insam se ko no de ta de lo ta ga ten clean ta li lisa ta mo ta ti nan de ka tam de mo ta nyong ra me ka mang ra me ka ji ta ti sapsir manga yi ta lisa no de ti ti ta ra se ko no de yang chi la si ka ta te ran ta no ma te ran ta wa ka tirkun sarvir kodisatari mati tingda nang kanilita koki kanajgani mati niyang tamogulo mara yosikiri tagidim tinga ka kargay nyanriya tsage tsage yinni darindakyo ta nyong titona chan gyan karara yang chepozi meni yang kochata dhukuta marjikyo ra yang kargay hintogni lipshata dhukuta tamogu nujim tinga ta sisi tarata yi inda gogindokki tamogu chigiri tegatoni ta lipshata dhukunda rani jindrawaad gana yantin jindrawaad dhukunda yang sikir tsoguri sasga rani kisekunari na yang loma gana na ta manga ta waka sikir handa ta yang loma kakirgana na ata kwe zhigna kastanga yuna loma cheyo kandanda ta zi apa aji tamu lopta cheyo yogo kandanda tamu na tenda gizu tong kandanda tamugu na tu na zagatikin zhongsa kita gijim tsinga yang loma rani ka kina ma kina loma rani ka nantin ganda ju uta dhukuta sikir so uzgiraya zi ju tari tito ni ta ta gandhi lopjongu kure na ta kare manga zi yang chi ata tawar zirga sa ingyan kashayin otongu na titang na chiga manga zi waka ta chiga maab zhang na zi zhongji tamu manga yo na maas ina nga ta nga na chiga zhangi zhogun uta dhukuta yin ka nanggu uta dhukuta yin chiga tal patta loon zingi karkundi nanggu uta yin chiga shara sar zhongri ye chu tito ni ta tatung sarwa gana na yin chiga loon zingi tkachari te kananda lakshati te kananda chiga tamu ri kopti ge yo na ata dhukuta ta nyanri zinta yin chiga nanggu uta dhukuta yin chiga tam zindali loon zingi yu
1: ᱛᱟᱝᱤ ᱞᱤᱥᱟᱱᱫᱮᱨᱟ ᱛᱤ ᱤᱱᱥᱚᱢ ᱜᱤᱞᱤᱥᱟᱨᱤ ᱡᱤᱜᱚ ᱠᱟᱛᱟᱣ ᱛᱤᱛᱚᱱᱟ ᱪᱩ ᱛᱟ ᱫᱤ ᱪᱷᱟᱢᱫᱟᱜ ᱠᱷᱟᱨᱠᱷᱟᱨᱟᱱ ᱥᱚᱱᱡᱤᱱᱟ ᱞᱚᱴᱟᱨᱟ ᱜᱤᱨᱜᱤᱱ ᱜᱩᱥᱮᱱ ᱱᱩᱜ ᱞᱤᱥᱟᱱ ᱨᱟᱢᱱᱩ ᱦᱟᱱᱪᱤᱱᱟ ᱥᱮᱭᱤᱨ ᱠᱟᱨᱟᱱᱟᱱ ᱜᱤᱞᱤᱥᱟ ᱠᱚᱵᱡᱤ ᱛᱟᱱᱡᱟᱯ ᱠᱚᱡᱤ ᱱᱟᱢᱚᱭᱱᱤ ᱡᱚᱣᱟᱱ ᱨᱤᱭᱟᱱ ᱪᱷᱟᱢᱫᱟᱜ ᱠᱷᱟᱨᱠᱷᱟᱨᱟᱱ ᱥᱚᱱᱡᱤᱱᱟ ᱞᱚᱴᱟᱨᱟ ᱜᱤᱨᱜᱤᱱ ᱜᱩᱥᱮᱱ ᱱᱩᱜ ᱞᱤᱥᱟᱨ ᱟᱱᱡᱟᱯ ᱛᱟᱯᱠᱟᱢᱤ ᱛᱤᱴᱷᱚᱱᱤ ᱛᱤᱛᱨᱤ ᱛᱟᱨᱟ ᱥᱮᱨᱜᱩᱱᱩ ᱜᱤᱨᱜᱤᱱ ᱛᱟᱡ ᱠᱚᱱᱟ ᱥᱟᱠᱩᱱᱩ ᱠᱷᱟᱨᱠᱷᱟᱨᱜ ᱱᱟᱝᱟ ᱥᱮᱱᱡᱚᱝ ᱜᱤ ᱱᱤᱢᱟᱠ ᱪᱤᱠᱩ ᱛᱮᱱ ᱥᱟᱨᱜᱩᱡᱤ ᱠᱷᱟᱨᱠᱷᱟᱨᱜ ᱱᱟᱝᱠᱟ ᱞᱚᱯᱴᱟ ᱭᱚᱝᱜᱩᱱᱤ ᱦᱤᱱᱭᱟᱢᱟ ᱛᱮᱱ ᱨᱟᱯ ᱠᱚᱡᱤ ᱱᱟᱢᱚ ᱭᱚᱠᱩᱱᱩ ᱠᱷᱟᱨᱜᱤ ᱪᱤᱱ ᱱᱟᱝᱥᱮ ᱢᱟᱝᱟ ᱭᱚᱜᱤ ᱛᱤᱠᱮᱱᱜ ᱠᱷᱟᱨᱜᱤ ᱛᱤᱛᱨᱤ ᱛᱟᱨᱟ ᱧᱮᱱᱫᱤ ᱧᱮᱱᱫᱤ ᱥᱟᱭᱤᱛᱮ ᱛᱤᱜᱤ ᱡᱤ ᱦᱚᱭ ᱪᱟ ᱛᱟᱜᱟ ᱛᱤᱜᱤ ᱛᱟᱜᱟᱨᱡᱤ ᱞᱤᱥᱟ ᱛᱟᱜᱟ ᱛᱤᱜᱤ ᱨᱟᱜᱟᱨᱡᱤ ᱜᱤᱱ ᱫᱚᱢᱚᱭ ᱫᱟ ᱛᱟᱝᱤ ᱞᱤᱥᱟ ᱛᱤᱭᱚᱱ ᱨᱮ ᱵᱤᱠᱩᱱᱫᱟ ᱦᱟᱪᱟᱝ ᱜᱟ ᱪᱮᱢᱵᱚᱨᱮ ᱡᱮᱜᱤᱨᱜᱤᱱ ᱛᱟᱠᱚᱱᱟ ᱥᱟᱠᱩ ᱛᱚᱯᱟᱨ ᱛᱤᱜᱤ ᱪᱩ ᱛᱟ ᱞᱚᱴᱟᱨᱟ ᱜᱮᱫᱜᱤᱱ ᱡᱚᱱ ᱥᱚᱱᱡᱤᱱᱟᱨᱟ ᱫᱟᱜᱟᱨᱤᱣᱟᱱ ᱫᱚᱱᱚ ᱠᱤ ᱪᱷᱟᱢᱟᱭᱚᱱ ᱫᱟ ᱛᱟᱝᱤ ᱪᱷᱟᱢᱞᱤ ᱜᱤ ᱠᱚᱱᱫᱟᱱᱤ ᱭᱟᱝ ᱥᱟᱭᱤ ᱪᱚ ᱛᱤᱜᱤ ᱡᱤ ᱪᱷᱟᱢᱞᱤ ᱛᱟᱜᱟ ᱛᱤᱜᱤ ᱞᱮᱜᱟᱨᱡᱤ ᱱᱟᱱᱫᱟᱢᱚ ᱤᱫᱟ ᱛᱟᱝ ᱭᱟᱝ ᱫᱤ ᱥᱚᱜᱟᱨᱟ ᱛᱤᱜᱤ ᱞᱚᱡᱚᱱ ᱨᱮ ᱠᱤᱡᱤᱜᱱᱟ ᱥᱮᱠᱩᱱᱚ ᱛᱮᱵᱡᱤᱱ ᱛᱤ ᱪᱷᱟᱢᱫᱟᱜ ᱱᱟᱢ ᱵᱟᱜᱤᱱ ᱫᱟᱡᱚ ᱛᱤᱜᱤ ᱛᱤᱜᱤ ᱥᱮᱢᱟ ᱪᱤᱱ ᱡᱮᱱᱡᱩ ᱫᱟ ᱦᱟᱡᱟᱝ ᱜᱟ ᱪᱷᱮᱢᱵᱚᱨᱤ ᱛᱤᱱᱴᱷᱚᱱᱤ ᱛᱟᱱ ᱫᱤ ᱪᱩ ᱛᱟ ᱱᱟᱝ ᱜᱟ ᱛᱚᱠᱩᱞᱤ ᱥᱟᱭᱱ ᱱᱟᱱ ᱡᱟᱵ ᱫᱮᱱᱡᱤᱜ ᱱᱟᱱ ᱫᱟᱱ ᱫᱚ ᱥᱚᱥᱩᱜᱤᱱ ᱤᱛᱟᱱᱤ ᱜᱤᱨᱜᱤᱱ ᱠᱚᱱᱤ ᱠᱟᱵᱫᱟ ᱤᱛᱟᱝ ᱫᱟᱨ ᱛᱟᱜ ᱪᱩ ᱱᱟᱝᱟᱱ ᱫᱟᱱ ᱡᱤᱜ ᱡᱚᱜᱤ ᱛᱟ ᱥᱮᱨᱟ ᱞᱚᱯᱴᱟᱨᱟᱱ ᱫᱤ ᱪᱤ ᱜᱚᱴᱤ ᱱᱟᱱ ᱡᱟ ᱞᱚᱯᱴᱟᱱᱤ ᱦᱟᱨᱟ ᱥᱮᱨᱟ ᱠᱷᱤᱢᱟᱞᱤᱭᱟᱱ ᱜᱚᱴᱤ ᱱᱟᱱ ᱡᱟ ᱫᱟᱡᱩ ᱠᱟᱵ ᱛᱩᱱᱫᱮ ᱛᱤᱜᱮ ᱡᱤ ᱪᱷᱟᱢᱫᱟᱜᱨ ᱠᱟᱜ ᱭᱟᱝ ᱪᱤ ᱛᱚᱨᱱᱟᱝ ᱤᱜᱚ ᱥᱟᱡᱤᱱ ᱥᱮᱨᱜᱚᱱᱟᱨ ᱛᱟᱱ ᱫᱟᱡᱩ ᱪᱤ ᱱᱡᱟᱢ ᱡᱤᱴᱟᱱ ᱫᱟᱜ ᱥᱩᱜᱤ ᱱᱟᱱ ᱡᱟ ᱥᱮᱭᱤᱱ ᱫᱚ ᱥᱮᱨᱟ ᱞᱚᱯᱴᱟ ᱪᱤ ᱜᱚᱴᱤ ᱥᱟᱛᱚ ᱪᱷᱟᱢᱫᱟᱜ ᱠᱟᱱ ᱫᱮ ᱪᱤ ᱠᱟᱵᱫᱟ ᱞᱚᱯᱥᱚ ᱤᱜᱚ ᱱᱟᱱ ᱡᱟᱱ ᱡᱟ ᱫᱤᱭᱟᱱ ᱥᱮᱱᱤ ᱪᱤ ᱞᱟᱢᱜᱚ ᱫᱮᱱᱡᱤᱜᱨ ᱱᱟᱱ ᱫᱟᱡᱚᱝ ᱜᱮᱱ ᱠᱷᱟᱨᱜᱚᱱ ᱨᱟᱱ ᱫᱟᱱ ᱫᱚ ᱠᱟᱱᱫᱟᱨᱤᱭᱚᱱ ᱱᱟᱱ ᱫᱤᱝᱜᱤ ᱛᱷᱟᱱᱟ ᱛᱚᱨᱱᱟᱝ ᱤᱜᱚ ᱥᱟ ᱠᱟᱱᱫᱟᱨᱤᱭᱚᱱ ᱱᱟ ᱫᱟᱡᱚᱝ ᱤᱛᱷᱟᱱᱤ ᱜᱤᱨᱜᱤᱱ ᱠᱟᱵᱫᱟᱨᱤ ᱱᱟ
0: sayi yuwa tsungi maa shogu ti tsinda dhukunda lungu dhali ta sira loptari yungu na yungu riyo na chokko yungna ta zanjiga zanjiga yuwa tsungi sira yungu riyo na chokko ta gongzgi na kong ta chim dhaka yaki maa nengu riyo sato ta lakpat ta sira loptari yungu dhukna 어떤 요구니 카우데다 토머르츠지 고게즈나 점덕 아 다샤이 그 코치도 고도 양당도 짓고 또 브라질 군들에다나 다샤이 또다 손나는 같이 리치르고 다 회즈거나 어다 그기 같은 유에서라 체리오노도 다 회즈고지나 그게 냐투가 컴버타고 단도 모닝고 컴버타운도 못하지 조그리세 지나단도 뭐 체리오노 답시키노 또 그도 남아이 사이거랍절이 영 챘땅이 영 터니타 사이거 터메나는 실로타용 주불아카니 지 그도세 마다게 기나지 로토고르가영 지 가이티 달이다 치토 영 치 사이 토카 온 주라 영나 사이 토도 고테 치 크르케 세마요 치 토모제나 토토 무치 포딩 고노 마가타 치 고 마르카 토마요 노 드랑기 제스모 오나 고테 김 치 사이 고 코치 토도 고테 토머 아단 난 간조구리 사이 티 치 치 치 고 고 영나 타톤 조구리 타토 치 모두 뉴 고 고 타 드트 블라 소카 드치 콜라 소카 타트르가 테 고노리 오나 토도 고테 트스크덴 덴 두이니 어때 좋다도 거든 점덕을 거 같이 다 돈도 총총을 했잖아요. 근데 세이즈가 전화 듣기 거 같고 돈도 그렇게 전화 듣기 같이 내서 지.
1: 나리.
0: 아, 되게 좋다니다. 좋다가 들음 따라다. 뒤집 따라다. 저라지죠. 아, 지라가는 또 타월도 타컨스기 나라 그렇게 뒤집 따라요는지. 따라요는 맞을 아, 다년 쪽바이나 쪽군들과 함께 고이나는 또 저주고 뒤집 따라 그렇게 고카토니 달리 된지그라데서 좀 그 좀 뭐는 되게 좀 생각 좋다 참아 뒤집 따라 쪽군들. 대동나요. 저 점덕라라 다 자치능이 특징이니 또 뭐긴 지나루즈 가는 게 지금 주고 나 하시드가 지금 주고 나 따로 맡아 치르송 하라 그것도 같아서 한번 이쪽 가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자가 지금 좀
1: 쓰겠지나
0: 장구티는 다른 게 좀 뭐 큰나라 따서 오만도 근데 뒤치 따라서 다치죠 어떠마이나요 정말 그 뒤치 따라요 뭐는 좀 생각 다치 가지고 또 한번 소나 다시 아이테 양 좀 만두라 가요나 건지나라 지금 이제 그런 데서 속 건지나니 같이 니 때문에 지금 생각 뒤치 따라요 좀 다치 또 오지 어떻게 토니다 다양 좀 아주 건강한 든든데 다들 이제 그 속에 다시 이제 딩딩 그러셔 가지고는 다서 버터 준도 속 사이나 다티다도 뭔가 걸고는 다시 어그서트는 아니고 그 다다 토니스마들이 초정 어그 사이즈가 지금 녀즈가라 마음 어디 이제 그 요소나 다양한 게는 가지고 사람 없어도 다시 이게 공화 지고 전에는 녹화 지고 전에는 안 너무 그 돈도 자가 지금 좀 삼아 근데 트래픽 그 지금 지금 좀 더는 바이나 또 시그 돈도 총총 지 나라 택시 그런 게 지금 크리니 택시 그런 트리니 어떠마이나 돈도 숨지 자도다 다도 맞아 전화 연 그렇게 소 중다 속과다 망아도 그 지가 리고니 아 다 파츠다 돈이 좀 그 지가 리나다 시그다 어느 시태 보니 다 하나 그 저 지나 소 중라 택시가 존나 요니 아 다소 중다 데 사라 사니 아토모이나라 따토모 자투 시니 그 지가 리니 따토모이니 소나다 티도다 그게 와 그 소 중 이나 만들다 소 부터 그 자마 지나 소 중다 이나 만들 데라라 베다 그게 좀 소슬레 주고 삼바 요니 다소다 데 세나 케니 토모 그 돈은 좀 쓰는 거 좀 그다 데 든든도 고다 딱 시가 와 그 소 지다 딘딩가 나다타우르 데글라 카니 다치 코너레 세타 다 크빈나란 데글라 카 시가 통치니니 다리 다테랑 소타 초코니니 마타와 그 냥토파라 소콘디 다가 든든 냥토파라 소콘드르카 탐치쿠 용 히티니 아다 점드르 카이나라 다 데르샤모 큰지 디가 소수탕 지라카 데르샤모 더 리미킹나니 옵션 아다 너무 망하이 코노드르카 탐치쿤데 아토모제나 소마추 다 시반드르카 마우와스 다 랑가 머르크도 고지나 김성거도 고지나 미지크도 고지나 늘까 탐치 군다가 된적도 군데다 세가 샘크레 군은 공 사마가도 모드레 되게 좀 생가 점등한 바이나가 레레진트 테시가 낸튼다 샘크레 쪽도 고도 소지
1: 나리리리 고마르 된가 이긴다 고나 샤고나 테진데 그 점등한 바조 그 되는 글은 쓴데 진냐니 너무 예케요나 이긴다 고나 샤고나 샤인도 샤라 토트치 고리 사소 디츠타라치죠 다 점등 카르크 나시 그자 카르크 츠노그 지니 지 곤종란 더 지나요 캬용 간다 지금 마큼 타세 지나는데 뭐 있는 거죠 던더글라카타 티겐터랑 그 나정 그치고 지나르테세 뭐 대라 정말 대단한 그 조섭잔데 나가신 셰라 츠코노 그 니마 크루테랑 같이 공부지 더 저스게 지 티츠타라 샤이트캬 너무 이춘디라카 하정 그 같이 엠보리 디한진이 이긴다 고나샤고 대준 되게 쇼 대적인이 틀라다 인칭 문이 지게 지 냠죽라 도는 예주 다다즈는 요는 거 그디 나간 주고 지나는다 너무 있는 문주주 그렇게 티츠타라 샤이트 로트는 앞자이 대주다 아장가 가챔보디안치니다 샤이틀로브라치고르사토랑가 카브달로수이 기르긴가 칼렌츠츠이고노 로브라그드글음 스타고노 송을롭중 요카이고노 안던데 카브달로수이 쫄호자그나나 크르가 로브중궁이 티근 코치가 고르 초아궁이 티근 코치 코치가 고른데 그게 샤이야 츠츠다는 이니 로브라그나 치준다 아장가 가챔보르지 기르긴 코나샤코노 데진데 챔드가 남바근도 도토나리 주나 아장가 가챔보리 과진 제기르긴 대단한 지그터 주 되는 ཁྱི ཕྱད མམ གི ཁྱི ཕྱི
0: Really, that's the mother's actor. I'm like, what under he? No, Germany karma, the current condition, the under the wounded Sally Junker and gets under to Sally Creed, some shaking the tomorrow in the matter. I am, said Machine of the Cushion, and Yen Hina Dina, Tinian and Yanki, you said, don't get into it. I'll get any days of Sunday to send the Tinian on attach, the Jibs of Winch, the number of Tinian Gun and the Jibs of Union and the Moriona.
1: Girginan Sonjina Tijin Tang Chulens in the Japchuta Tikrekio, the Yingatangan Sonjinarian, Nasugan Yamareta, targeting young the Mugurga, Silicon Bittis in the Vishali Lens in the Nonicabari Nondala, Yantapani Quatin Shishin.
0: Oh, Machung
1: Yagin Nick of Demo.
0: Yademo.
2: Кейбгий нэгна хсунгв дэрц келё
3: хсунгв дэрц ховри гланла чавё
2: ховри гланна кейбгий хтамлари ё
3: кейбгий хтамжи мти ламтунгнаг ё
2: хосу кейбгий шалан

Ari zedin ge sanggilan je tenang ge len cendi nang agi chi dan ngak chi gongseng ge kap tukun dee jik dor nang ge gosak gandari yoni nanda zungi tandani mazo wad ge nang chung ke le ce ko zong mek hi chung del jar del jin yong cha chung lop chung ge genchu kang ge zhuren ge gen lemam ce nang da dan shi gen ryo yi da li ningi tandani kap da zga mang puri nang song. Tegu kona ge gen kap da yi kone tebzin tegu chu ngak chi ge gongseng dee nan zha yang na yar nang gen nang yi nan zha keng yi nan zha ger ge arang nang ge da xa yin dee zi ge zi ge tuk tam yi huwa ri yi chu di an chini shayir kan sonji na sop chagin nang na yi nung ge kap tukun dee da xa orzi ge kora yi nan zha yang na kap chan di kora yi nan zha da so ngi tana zi ge zi zi ge lam yo pa yang nan dee gop zi ge yi huwa ri yi onar di jang ge chu nang a ge kap tukun dee dee shayir arang nang ge chama song pa ma ran da ge gama song da mo yi ni yong na dan di ngi tana yang chi ge to nang yi go sa mang po ri yi onu ge gen kona 갑다 요파리니 다니 그거 능한던 지그족나 아 다시 이더 그 덴지그란데 지그지 돈나 요파리 달리 시라 로트는 같이 준다 다정가 같이 버 디안지니 아 샤이드 침나요 누구 갑도 대 샤이드 그 지그 아 다소자라 기르긴 그 지고노 그 리샤그니 탈리난자 소종그니 테난자 너소 소존지 나츠게 지그 하마란데 그 로람다이 샤이드 리샤 용저베 그 지그 그거 그 주 샤이네 리샤 지고노 니 타나 아다 디디따라 디츠따라 저기 샤이텔리 샤용드베 근지 준다 하장 그가 챔버즈 그긴 코나 카데코노 데브젠데 다 혼주지나 디츠따라 세고노 다시 이 카르카란 손지나 그게 능아신 노그 시냐마 니마스지가 인지나 그게 야이고 이게 글라스 과티 글라스 관다 그게 리샨디 용드베 그지 땅다니 소프트 츠그르 코체리 조군 단다다 지금 호차 타그멘드나 모리오 그 디안제는 샤이 카르카란 손지나 다 능아 신이니리 정 다 리샤티 토르능 마이 키리지가 혼주지나 능리 소프트 츠고지나 데르군다 리샤트 차크지긴 조군다 너모레요 디양 뜻도 메일다 땅이 샤이데 인정 그 그렇게 리샤라 호찬딩이 탈라즈게 지지 초잔의 고드기 달리 너 소소응이 타니 다 샤이데 지게 소종응이 탈리난 잡자종응이 타이난다 너 소소즈네 지게 지 고드기가 요파리 어떻게 다준다 하청 그 같이 해보리 di anjini gergin gita kona kapdaya kona tebzindik chugul hotan dhiv shera tsukho nuga kap tukun di yung chamdak lalan sonjina kargi tatirang shiruz ga tsukho jina ngaru niyo li chigi tatin joju ki chigi doyan dhagri yoke zi shayiti yung sopcha ga gokaz ga igi chugon dhanja yung na kargi chamdak chigi tirang nga nyaman di chigi makam khan jayina ta hota kargi shayi chu tsukho dao nuga jirg ni shayitab kya yung gon dhanja ᱱᱟᱢᱚ ᱜᱮᱱᱟᱱ ᱥᱤᱞᱛᱟᱜ ᱛᱤᱜᱤ ᱭᱚᱠᱟ ᱥᱮᱨᱜᱩᱱᱚ ᱛᱮᱵᱡᱤᱱ ᱛᱟᱭᱤᱱᱟᱛᱟ ᱟᱨᱚᱱ ᱪᱷᱚᱢᱚ ᱢᱚᱠᱷᱟᱱᱟᱨᱟ ᱥᱮᱭᱤᱛ ᱥᱚᱴᱟᱪᱤᱜᱚ ᱱᱚᱜ ᱠᱟᱯ ᱛᱚᱛᱟᱞᱟ ᱭᱟᱝ ᱛᱤᱜᱤ ᱛᱤᱪᱷᱩ ᱛᱟᱨᱟᱝ ᱜᱤᱪᱤ ᱠᱚᱵᱡᱤᱜᱟ ᱭᱚᱠᱟᱨᱤ ᱫᱟᱞᱤ ᱥᱮᱭᱤᱛ ᱛᱤᱛᱟᱨᱟ ᱥᱚᱴᱟᱜ ᱱᱟᱝ ᱟᱪᱤ ᱡᱩᱛᱤ ᱛᱚ ᱞᱚᱴᱟᱜ ᱱᱟᱝ ᱟᱪᱤ ᱜᱚᱱᱚ ᱠᱟᱯ ᱛᱚᱛᱮ ᱠᱨᱜᱮ ᱥᱮᱭᱤᱡᱚ ᱤᱧᱡᱤᱱᱟᱨᱟ ᱥᱚᱝ ᱜᱤᱨᱜᱤᱝ ᱠᱷᱟᱞᱤᱱ ᱥᱤᱠᱛᱤ ᱜᱚᱱᱚ ᱟᱞᱚᱴᱟᱜ ᱡᱤᱜᱞᱢ ᱥᱚᱝ ᱜᱚᱱᱚ ᱥᱚᱵᱡᱚᱱ ᱭᱚᱠᱟ ᱤ ᱜᱚᱱᱚ ᱫᱟ ᱥᱚᱥᱚ ᱩᱝᱤ ᱛᱷᱟᱱᱤ ᱯᱟᱢᱟᱡᱚᱱ ᱥᱚᱝ ᱡᱤᱱᱟᱨᱟ ᱠᱟᱯᱫᱟ ᱭᱚᱠᱟ ᱤ ᱠᱷᱟᱞᱟ ᱥᱚᱥᱚ ᱭᱚᱠᱟ ᱤ ᱛᱮ ᱤ ᱞᱚᱴᱟᱪᱤ ᱡᱩᱱᱫᱟᱛᱟ ᱟᱪᱟᱝ ᱜᱟ ᱪᱮᱢᱵᱚᱨᱤ Rayo Panama Dina Dayang Ditsu Ganga Dianang Linsen Daga Tsamba Tungu Sosung Kijik Shailang Tsamba Da Rishi Gan Tsamela Shunik Chu Lurung Dambi Nang

0: ཡང་ཅན་གཅུ་ལོ་རིན་རན་བེ་དང་ཁ་གི་ཚན་བན་དེ་ནང་ཨ་ད་ནང་ཟམ་རང་ཅིང་གི་ཏོ་ར་ང་ད་མོ་ཟ་གོབ་གི་ཇ་བན་ར་ད་ཁེ་ཏང་ཀ་བ་ཚ་གི་ཀོ་རེན་ན་ར་ཇེན་ཁི་གི་ཀོ་རེན་ན་ར་ར་གི་ཁེ་བྱ་གི་ཀོ་རེན་ན་ར་ན་སོ་སོ་གི་ཐན་ན་ཏོ་ར་ང་གོབ་གི་ཇ་བན་ར་ཏོ་ར་ང་ཨུ་ཏེ་ལན་ཐོ་སོ་ན་ཤར་གང་ཏོ་རེ་ཏན་ཏོ་ཏོང་ཨན་ 다 황이그라 니보글럭진 데요너 데니럭지 토송노고 조파나바돈 선지나 다 랑그 샤르가트 랭그 남크르 살랑아용 인가 추 종접 강능 아샤르가 랭그웅국 다 마르토양치 글럼니 샤르가르타 토송단다 타모이나 지하라 사그니 데크르진는 데 모양 츠게즈 치카고 그티 쟁그 조파나바 샤르가 토송노고 조파나바조 인가 추 종접 강능 아샤르가 랭그웅준데 아정가 챔보레라 야디나 그치 되는 그 렌슨디는 가시고 누구 조건 안 봐그 카퍼런더 리리진 닐리 주이 디나 되는 그 렌슨디는 아 토동 얼켈음 템킨 그 조건다 두고 사라지겠다 조건다 그 그게 거기 자원은 그 저하는 거 근데 저터란 데 근데 약치긴 야 조보초 데모이나
1: 데모 돈자마 데모
0: 데모인 조보 되는 렌슨 나시고 너가 사실 조보 그 냥아 쳐서라 바이 건스긴

0: 탑지 고직라 소용니 고아 등습 레바 등 영덕벌 콩더 제벌세기 수고용시바나 최용제 매경기 제절라 고아릉디 고직크가 제용니 콩더 제벌세기바 대인 등습 지바나 드위저가 고직크데 제식의 인바 희바 등 지시를 희바 저스트라 드브기바 희기바 대인 안나튼 개와시바나 드위저가 고직크가 서지가 연습당 차저가 나타 계획군이 콩더 제벌시디 드브기르가 니퍼터 드브기바 등 세트버그 바비셰기라 드브 메이와 타니 드머룽 조미글이 단돈 페지제 남바사르와 긍죽진즈버데니 탑지가 랑글 토퍼셰바 등 화암줄 등 전총 텐줄강 페지의 용어 근데 동기 자르 등 덴버른 장글로 좋아 등 자르 등 덴버르 지터 조바 아망스이 지터 조바 첨더 지터 조바지 인충자기 산이근 장굴 등은 리얼 잡쿵크가 제돈 장굴 야급제 제용 장굴 등은 렌털 약보샤기라 야급제 제용 장굴제 공돈 등 랑샹 총벌세바 딤총서 산이 등 리돈 등 등이 긴쿠 등 지게지를 용을 자기 땅클 중나 아드브타바 등 돈톡 등 효니 반지 토벌 갈린 자기 조미글이 난지 단돈 등거 화암지로 전송 배지란 고틀 제비 니와 등 처슬 니크 요기 토르 동기 지금은 호중당 할리라고 버 흐는 얘기 아니는 선대다와 영등 바등 럭터 자기 섬는 탑주제냐도 다스블 흐친 동기 저는 로튼 germeti 라송라 잡아 주기
1: 제집주제 시진핑기 멍지 심지글라 흐는 비지금 촌디 등 멍지 심지근의 찬적 말럭 시빈 중사 등 럭세제 나든 요세제 진거 자임비 또 흥 할리 첨부 등 제트번 할리 정으로 되니 멍지 심지글라 흐는 바 등 Rangjil jia domi sartu ni ba thorindag tang ni chanci jia yakub dubdin zikchin jia mangzhi ngar li jishtin tashtungi shi nanji tanyol. Shichib shuji songshil gachin la yachi chanci lobsu li dun bi dornang chenbu shi. Zangmi shichib shuji songshil gachin jia gongdun lobjung tang goa tangsib linba tang tang zhongyong ga tabjin do lor yilun yangdag shi ba. Gikil ndahi tang ganchin ndahi. Lingan ribsim ji jichik tashtungwa. Amangji shimjiga jintilngang damzin yagbu shiddi, chitzil tuwi chanchil rangchigarang tubu ngonjir dang, chanchil jir jakub tubdin zikchin shichil baitub shagi shi nanjitan. Shichib shuja Xi Jinpinggi dang zhongyonggi amangji shimjiga la chantu tongchin nangni, rangji jia amangji shimjiga chitzil ngonsilgi torindag tongwar gandil dang shiddan. Dangkib rikur sarwi chanchil sarji dang, Tonli Pongirin Jognirin Gagru Shetin Yubi, Natsi Gorkub Damzin Dang Janlong La Kartan Jewa, Mangji Shimjig Shewa, Nyanri Lirim Gachin Chujigde, Jinchilmi Bar Jimji Sarwa Zunlin Shegi Shetan. Shichib Shuji Shigandum Charngul Dang Serim Jingu La Khinani, Mangji Shimjig Malag Jibzil Lagjir Shegi Ba Dang, Ka Shugba Ji Tabji Chi Shug Jinchung Shede. Mengji Shimjik Zorgul Kaashuk Dang Sonil Kyaabkong Ngalli Kaasil Shegi Shi Nanji Danyol. Tsangmi Shichib Shuji Songshil Gaichin Na Godun Saabjang Nangdun Pinsim Tsogla Mengji Shimjik La Khinombi Tal Danjujia Kaashuk Saitun Dang Saabi Rinzan Sa Ndonjul Shiba Dang. Gyachi Chantzil Lidze Bi Huashjil Saartul Dang Gagjul Kaasil Shepar Gilma Dang Gilchik Niba Tongyusir. Shichib shuja Xi Jinpinggi lomsu chanchil njoma pheji rishik janda gandil tonga dang mangji shimjik njomi hongdi dobchir tonggi shidan yo. Njomi charlong chini la zisong sheba dang chanchub nyamdib jia marna sorchung jensul lagjir sheba. Najun njomar rogchur hichin sheba. Chanchig bi nyangtub darpil tonga jishini mangji shimjik nangshik jade najun ngarli mangwi matzi cholongyag dangyarbar shegi. Chanchil lobsu lezhe bi jigjir ji rangni ji lirig dang leni la gang cigde. Jakub ji lobsu chanchil njoma rishigde pheji gandil tungwi tabji gojig donchul shachil ngar lin baizun shegi ciltan. Shichib shuja Xi Jinpinggi nanji tandun. Mangji shimjig la diabjur dang gansung shi hu chere tonga dang malag janji gojig dang chanchil ji mangji rigul gaichin zikchin sheba. Mangji shimjig techi dang tumbi arigye dangjug malag chachang da tungwa. Mangji shimjig mani lika dang tsovi charchin lagji shide, gonjil yilayang dang pambar zogum shibi sartul korig jingi. Zamlang sartul jarji chul rangil ngang shigba dang zamlang chanchil jishchung nang hirtaki shigi. Tsangmi tandun, langshan dada ki lumtan Xi Jinping sohkhang yimbi dang zhongyong gi chanrik chini la zan.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인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레종남바 디다르타 쳔남바가 산지 나진바나이나 안총은 저거 냠친 칸 워클 헨줄 되니라 공호 좀 땅아라 좀 멍서 좀 거서 저베 누가 참지 공호 땅미 상친 용거 대신 제리 라진 잔들급 거와그 고록 잔크 그 도민 잔들인
4: 순인 잔들라 싱큰 잔식 어떻게 저와 로와 동강 땅 키린로 라만 그런 로마리 도미 가서 넘어

0: 디촌의 제르거 등 가르마 섬치월 사른결 냠족 렌츠는 동제인
1: 소는 워스클 온친
2: 소문 워스클 온친
1: 사른결 냠족
0: 디촌의 제르거 등 가르마 섬치니 디촌의 녀셔 등 가르마 섬치월 варнын чэнджэ пуни лэнцэн татунг шаджэ ян.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 그게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저클린츠나 짜르톰샤제인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멜롱 렌츠나 톤제인
3: 톰친다라 랑흐 단섬지 톰친다라
4: 톰친다라 젠구샤슴제 톰친다라
3: 톰친다라
2: 디초는 녀르니등 가르마슴제니 디초는 녀르스마바르 사른게르 냠주고 자르통샤제인
5: 소는 워스클가봉친
6: 소문 워스클라 론친
5: 사랑길 냠주
2: 디초라 녀르스므니 디초라 녀르스므당 가르마 냠니워라 아디치나 제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고 년친 칸 워스클라 론친치 닌셔위 렌츠나 권다 당차르승 켈치 년버 과전치
6: 다는 베이징지 디초르 우드는인
7: 나모게 튠지 페게게 람네 년준슈 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페게 친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送仪。
1: 新年的公康生，下面来送给你们这里参选人。这个来看呢，比为你去，这个夫妻是精品，去蒙西新竹里啊，兄弟哥哥，兄妹团队托，蒙西新竹里参选马来西亚中共堂，六在今年端阳节年假迎别，属在二位七月堂，七到二位五月几托年，蒙西新竹里啊，兄弟哥弟，让给给同妹三对女不切的动物堂，参加给给克多千组供给蒙西二位点的动物关系，年度难遇。
2: 积极夫妻松懈开钱了，加起参加六岁连段别处连接上不充裕。场面积极夫妻松懈开钱给广东人，年底俺六九堂跨十七邻居堂，当中央给特区名誉空多养大区不切够，卡在轨道给三不堂，跟着苦心，连跟住心接切了东久。蒙西新区里啊，模特曾经也不借钱年，就在头位参加人畜堂，让到让别用瓦堂。 参加给给克多签组供下去，变成火大才够延续，就又不是。这个夫妻习近平看，党中央给蒙西新竹里啊，采取通勤能瓦堂，让给给蒙西新竹给出在五三台北托了主角规定单那有。明儿日可三别参加三级堂团练普久了，参加牛不穷新月别，俺就可个通勤堂真龙里啊，开得脚不疼，点点俺蒙西新竹给来段天。
1: 二日连任开进脱下年，并且每一把偏在三不同角，曾经切过些电南语。这个书记，这个切过他这里去过了呀，兄弟们呢？蒙西新竹马拉给过不离过切过，他叫西伊特区七段军控前年，蒙西新竹给他叫做他昨天开空二位卡三所过些年段南语。
2: 场面，这个夫妻松懈开钱年，时间人话堂，南端配送错别，蒙西新竹来兄弟哥哥，端哥给他叫三段堂，作为寄送车员，可端南有进，加起参加列段边，老子点半三段堂，各多各三车员，规模千不贴不堂，贵价难话些日解决度。
1: 上海金砖六千给六级，中国财政领给原始丁奎领给，到西北当官，俺从这个书记习近平给金砖六千席给老李啊，准备青莲椒瓦汤，杨这个书记占图，松县人不穷玩，规模千不贴不谈吃几多，跟着杨哈江几不银别出拿穷，这个书记习近平过我买去贵汤，过我买贵的，过我买贵的简单难为我。
2: 让给给蒙西新竹里啊，通勤七三天，俺穷牛没别菜多，拖了单元。蒙西新竹里参加新竹给贵州区给罗子镇西一百亩些，参加三对给种子塘，就在头位参加人畜塘，让到让别给蒙西特区给内部塘下有接送度。
1: 中国财政一看，深圳温泉六在新竹临给院长，新竹八刘成立一。两个钱给吃过中国别国粗罗天，熊维村都天着西草不天，村大人心给团年堂，我又给团年，陆局给团年节还将钱不点雨。中国南北听着不见堂，提醒俺最参加给给克多钱做供钱班，俺最年八多让给中子年过去吃过不汤，秘密过年两大村娃都不偏给给团人天着西多立不。
2: 铁托年当堂给课堂六百多，这个书记还将定时别特级给大师级别成个月。铁定这个书记松懈了，俺就立即给读书提前通勤行动。这个书记习近平看，六十堂参加给新店民的批改动画，是几多规定当年？蒙西新竹给新店民的搬卡多批动过。
1: 新店民的茶农用为去年里啊，自送汤，参加六十天中啊，民的所讲七百，六十六十动物。许多新店民呐，若叫学前七百，参加开边人多，特别动物接接的。蒙西新竹拿小脚踢，许多路穷，二位忙为每次团年七三九五七块。参加六十来顿边，让我给六十来年里啊，先出年，给客给六十参加新店民的十几多批改动过了规定动物，特别规定团购吃起，别准天外七万七块先送度。
2: 吉林六千给六级，中国财政领给原始张希银，投入三不下村，让给给在沟新竹了，也给千不穷年，今年七八年，年初他年初七百巧手，更多着些月饼，闽南给托南七百，同梅三对给春节开机投币。 天天当中央给孟西心就里啊采取通勤那晚来穿我心心 龙阿前给吃过日日久当给第二十年头突然人不参加了孟文局长军团啊潘仁勇啊军库切土别给科技的教育我最突然落地新店民的自身所讲堂孟西店都东为七十所给七十年点两点年孟西心就切过普通都进别普通给许多新店民的保险所讲切有接送度 南京六千给六级中国财政领给原始折坦民企俺最近给书记习近平给松懈开钱给组织七八堂电梯你给他就人心给吞银了广安为定十连班松宫你他几多托不七班九九二为定十多东王连根几不苦了拍不七班孟西日前给那么多为九九车的七班普三月八堂连给给十六点班明文别多少月不借给普中给许多那么体外忙啊 孟西心就拿手脚七段七班我怎么捏西多糖我怎么捏所脚我怎么捏啤酒借七别其他准不借七的别准请别人给客给参加孟西电都动起落追糖都不秀体外忙完技术表我糖出在头位参加人出糖让都不让别里要规的动位天那里样冲着三不对个糖前期三不就个人西送度
0: 这个书记习近平给孟西新就里啊夹表谈给您吃狗兄弟给的现在给孟西只贵开钱麻辣煎都贵济谈总共七八趟孟西新就给开酒谈吞别日夜顶着麻辣推餐都动完孟西新就明年连个谈作为拆给连锁动画界前的国有口样谈他们里啊水共七八三对苦有对过
2: 可是比三对拆给那人工啊修年可是比参加九九那胡大修过是年度那月场面浪子提大金陆天习近平给索性能为当中央金千日给去年里啊金教堂参加米那托过七八抗力村个月 场面心秀体外点不疼吃就体外无语足给他年出在头外参加人畜谈让都不让别用啊吃不疼参加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陈玲玲去。你同人民你做送旅到就几班，几个书记上海参加针对的呀，信息能够。那群参加先点名的采龙员外，透过千不难为，各提对我那里呀，开始过度给三不谈，坚持穿那什么穷。其他些的虽然不怎么区别，我手里也点呢。孟西新就提为丁石谈，提为五年员外贴，什么些期限有？听的熊美村对头几个书记，孟西新就难看，彩礼新就明年，落子几阵切关系，秘书干年年就难为。年三班几个书记，孟西新就难看，彩礼新就明年，五年什么些能够多年穷？我那里也新规还将钱不贴穷了，我最终归孟西新就安慰多撇当年，孟西新就给给个给国库，我也说相对学统一银币，新修改钱不给穷，谢松多。
0: 第一个五年别问年数，中国中央七岁就给，到西北进修给你个七六六，南国南西南国阶级六百七六东九天，年底六将听你那个把签约。中国中央去积极出击习近平给六将左右能够。北投空白塔出色投为底下了解决了七个级别特区级特色投年南国南西南局级别列队业务主编开启人心了文件抗力级别塔人权南西文国塔开店就被女排休息了当天密码盲锁给厕所塔就努力给底下了松江电梯接轨线年度党员车东土当部结合人权南西国际行就抗给路段杨思全给那段地铁三站南塔来给全国队党员中央七岁就一路对南极设置了缅甸昂三南王马赛出头亚能源习近平给设置他出头的三期松懈给些能源空气让给给阿公阳性加起我他萨康牛顿西华能是一种多忙我解约别人穷女子退了我他忙不退给约当给促进学习把作孙当中央给女国女子女国界给来团体民望给低度他阶级给低价他只我约别团结协助今年他们在他用接的都是来给我动画他这次给我去写吧马拉组织六百七十动画所一天规制忙不信念家级连接把他忙所给你去的仍旧能去测评他他将全部人他人不连那么的给别怎么给我给你开连抗力投票 누구 누시 누급제기 레드윈 야부 주파라 네바르투 당기 초용기 고지 타경타 미마 공도고로타 최소 자회질라 진바 타경 릉중 최니라 진조 제규 타경 원고 조르 진규 타경 교르주 스타트 타경 말라기 도시 타경 지소기 냠주 타경제 차괴바 라렌트리에 문신 띵습 중 유지대낭도 시진핑기 누시 녀가 충도 동화타 누시 경괴 충도 동화라 문수니 원고 제규 조르 진규 중전의 토담 최진 체규 타경 제디 대자 딤쇼기 랑제티 계급나공기 파르통 차르괴타 대신 리카기 주준 차르괴트 개발 체규 외미 경의 체시라 흉리겹디 뇌세니가 나서 규림 대비권리에 세드타 내래 개비권리에 신지 문제 도바 체규 레더 주경 치수 치료 동화타 총기 개진타 뇌세 퇴망의 서괴기 각세멍시 지구기 곡종 세시 로드앙 토로 당리에 지유태기 신자 강교 습괴시 년전당유 시진핑기 마대 섬대기 삼로타 털토기 삼로된도 당리에 뇌세 신부타 뇌세 섭진라 카대 조빈 뉴바 균세 매바라 치료 동구 뇌세 신부타 뇌세 섭진기 년카라 심주 달주타 더십 세련타 문수년다 동수 치료 당리에 최주 문주 퇴구창도 동구 대자 진보타 최동 진보 중시 워키 최동 괴동 남수 퇴상도 당리에 계급기 초두 정신 김미 수주가타 계급 사공기 최동 로교대내 조경라 군디 동구 초두 로교타 파르게 괴지 라수 계준세기 레드나 제교르기 차르고 레고 제고시 된도 시진핑기 정촌 뉴스의 카디 쪽에 천재기 대교르타 침경 개념라 흉류자고요 최주 개봉기 천재 사르도타 퇴내 사르도라 군디 동화타 최주 직전 소경타 시대민의 소경 지수 치료 동화 정촌 뉴스의 멍시심조 띵서배화 계제별의 냠례 띵서도 동괴 최동 개봉기 침경마라 퇴상도 당리에 뇌고 뉴스의 뇌급제기 침경전기 추세 아르베 토로 동괴시 내두낭도 시진핑기 시림니 정준에서 고비 텁서 당부 임비 시림라 텀진타 멍시 덴도 동베 레드윈티 톡더 파르숨투 류인 동미종 시림기 최동로 급도표 마라 퇴상도 동화타 최동 체유 주준타 원소 직세 기련 지수 체로 동화 냠도 더십타 냠도 원고 냠도 주급제 체교로 텀진 야부치고 천리 캡디 지자 지수 체로 당리에 망용기 뇌고 뉴기 도시타 뇌바체로 동괴시 덴도 시진핑기 누구 누시 누급제기 견제 퇴주 용화를 탐진인데 지구에 서구 카탄 주유대가기 서송 견제 주바타 지교르탄 로이 송제타 고급지투 공워지도제 타경제디 냠진 토담타 퇴주로 兄弟기 레게 춥시척교로 군디동구에 양탁비 시경제제 다와 주바타 락랜다르디 공비 조치를 지마타 대자 낭미도 동화타 누급 조치를 지마타 원고 낭미도 동화 속기 초롱지리 타직도 세구에 롭스 소중나 중류겸리에 림카 리지비 뉴고 뉴시 뉴급제기 뉴바 체로동 괴시 낸전낭도
2: 디글레 쿠네 비원니츠 닝샤 탄산시이 카소순 롱아첸기 철골 주영바이기 치드성교 용자 총도 소디 사네티게 롱아첸기 철골 주영바이기 전일리아 민니 전일소웨 급중탕 지삼초 콩비기 미체 전일리엔겐제리아 큰용니 세디체유 닝샤 이중교 롱안니 뷰티 콩비기 각제 투급 인바 카세스베탕 퇴원의 고조디 자외 정신탕 쾌용 정신 포기 정신 제기 랭겐 캐친탕 군필 정신탕 멍시 정신 티교 정신 제기 존의 레드니아 미바 쾌용 정신 기 롱아첸기 철구 주영바 이진기 정용기 철구 꿀지 제토 팅접지인기 퇴내 말라 주부탕 서두기 콩비리아 꿀디 동와 누규 말라 사부 주부수 존의 격콩기 삼초탕 레드윈 타경기 초집시기 존의 랭게 갸타 개줄학점 땡키 체육 롱아첸기 철구 주영바 이진 닝샤기 변조 콩비탕 망주리주 중캄송교 딘자 기리제 초조시텐니 뷰티콩비리아 꿀디동교인부시 나구갸치동와탕 툴레리아디니에 쿨타르게동와 서두꿀디 청진닝샤탕 뉴쿵쿨돕친제기 텁주친봉아 땡기제규 뷰리초알민니에 망출레즈카게 락린다르와탕 송교목텁친부숨 야부갸방 초지타류숨 송교체부제기 미타정중캄시 뒷념내용와 꿀디동신규 昨天南站给他们谈提醒孟西及前列着前不久去过前的麦区黑山阁给秋冬三比谈确定女所前不额听日间给行秋冬开出茂苏其实前就定西七个前给列着前不西昨天托规定当年孔北给孟西店铺定规定不是 龙阿前给全国中央办疫情山西以习近平给推出三边中国开具点别基础人路给广播组织度整个军权堂三次点别全国通勤总共边疆堂盲疫边疆国疫边疆城镇边疆所给衔接十九名年边疆控边堂三队规定盲区地给帮每天用定价给您接任爱一天年密切做卡你是自己规矩切不同南站开启初级学长去规矩切语 龙阿前给全国中央办疫情，山西以西安三控春节三队的年纪，你提前给军控去不同，对面三队团地位六在各州里呀，兄弟决定，你都给没送去老李队，至少用给新州三边天门东侧，赶紧送他成就你咱们新州最年轻的一批。 유법단뚜니에부사툰기뉴쇼콩비단토시큐옌기솔레기파탕로지창용토야지추우창아예미에펄규쥬니차구툰레지타누르신타지타서바지타도치동아제리아구디단니툰제진타고통초동기툰레지타조게옌뚜컹도차구
3: 秦岭给中康松马也不切不疼没去不给给中康松宫给习近平电波送年出堂没西南亚强求苏九八给林家贵据及南极年中给你不清不难而为年中定色图不切的陕西以中国塔约入塔中国塔一系也推荐美国给给及冷铁历史单通你同家米松秋老立顿不利牛郎出演对军人不是
0: 第二个国内百分之 大量的公司人接受用数三红的周围民众主角期间，文化节呢每天通知了中央的台湾人选举一部分。日日，强勇托每天通知了宋台三亚西新的推送的各级西部的一部分。文化节呢，公司人熊南托民众主角期间，各级国际国际查出选举一部分。改用女主熊南托，日日强勇托南国的主角期间，这是主动袭击选举人心。提出日日女主三位南国。

0: 조교 지타 지직동 앞기 십주신에 뒤송리 갸지 숨주 소송 벌규인 바시
1: 디글리 쿠네 비웨니츠 장게기 겐참주웨 유고냠네 쿠 당부디 중국타 오티남기 더티엔 바이웨기 겐참주웨 유고냠네 쿠티 광시 총조 다신종도 네바탕 티가르 겐참주웨 가구주다 삽드체비 바스지리아 디니 유고웨 닌진나 기컴니리아 종체초구유 냠메쿠티 니동캠미니 습실류 더주바 원수 니르꽁체브니스 그스톱제 균튜가 체르친베탕 렘로 사르트타 십슐리교 르탈 점부체규 중국타 오티남기 더티엔 바이웨 버추 겐참주웨 유고 냠메쿠티 중국타 오티남 초니뷰 카소소 지링위주 니 인지 땡키 첸니 냠도 되브식시 냠메 군이경 체브니스 겐참니 종기 라킹니세 송친기 십시 균튜가 레스다유 다신종 지디주 겐참니 종 토담루친기 미망인도바 허인치기 유고외 광시인도비 레든 차창이 시비 체림 충충디규 모동시치 랭구응아 미길기 체진 십시 체토바탕 초베나 슈켄 유고외 토단라키킨니 첨친도 연지 모토니 라킹니와탕 림부즈방 라키드엔바지에기 레림 시부 차도닝니와탕 로체딩니규 꾸디동시유지 모제나유 卡借前年措不及做他措不念的中冷替电梯突然他迷障村经借给三对其他借钱如果为宁静呢给他们尼利亚中其突不疼因此那边托年宁静呢给他们尼利亚雨果切别密色给着那些两年前求个雨中国雨果广西德天不及雨果三比车月公司给他们职位雨果托当比给库瓦龙胜旺期俺自措不穷借雨果利亚主角缺点当年
2: 出自于措不及都个月经措不及永续里面的汤措不及民意书里面的民众三个那么错香兰爱立功于这所前边抗中及选举前边七这里三里我的一个门路举杯哇干嘛这些群众的给就在冷部过了个把帖的三个那你们可能这个当时要插手都需要加上给自己
3: 텐데지 진데 신나스 큐밍을 거부 당이 타월에 다상 텐데 비지식 땅 찍스나 아 텐데지 뭐 자르세도가 데디가 송가라 통계하고 있으나 이제 양 자체를 내서고

0: 나라 담보 지다 나브라 터는 거 없어다 지 루랑 길려 같이 아 지토비아 대당 때는 지 고당 미망시랑 지 실어라 아타라 득제는 아랑 추세 되이나 지 다선 담마오리 지 나브라 터놈이다 드롱럽 좀 두고 야서 일단 능미께 지 땅아 못했니 지 슬루려가 된다 지 럽정 제도스 때가 인스토스 체레 다직 된다 남부 땜땜 살는데 디톨랑 슈게 로제 템부치니 내가 대랑 지스 원데나 정을게
1: 납다 다시에서는 다 예제 동안에 혼도스 내동안서 다시에다 나랑 따든다나 다 시에리나 아 갱고들은 말지 다시에 뒤돌음 쳐지나 되는 거랑 좋다듯이 다 그럼 가서가라 선 내랑디 처음 선신다 망고 송을 했지 그럼이나 콜라다 내미디 아시에 된다 아 야부터 납도가

0: 다 다상 파도 가랑 로 다치 몽루 드럽치나 로충이스트 디낭로라 드럽치 겨랑 제나 아 견돔니 다치 창부 월겨랑 제베나 에 납갸 숨주 습된 드릉 루 십주 잠지 양치 측 창라 마상시 겨야 되다지 루도 데니 다상 루드에 차산다 즉 창라 마상 마부 지도고 데니 겐고 찍 잘티 데니 양 찍 잘송 하는 비지갸 yang chik zal song tuk tuk chen ta mi mang bu mi chik na mi nga tu ding ge geng go ten ta zen te zu slu chang bo chang de tu ga chik dang lu ta song mang bu chi go tu chi ge dang bo ki ngi ri gi mang lu tang ya ta go bu tu za chang ya go ta dang chok ngarang gi ta chi yob yong ni te le che ne te ni shin dang ngarang gi a shang ni na yi te ni ngarang lung ba te ni sham le kali kali gi ta chan da ki chi yu lung khak cha chang la chi ni de de mang ri ge de ba mi mang bu chung do ta chik ta sang pa do ngarang 게게양띠냐랑 채나직 다상파도 할람 죽죽지 쇼서자다 루도야 문에 채나다 코 람상 이분아 겐거 루시다 하딩상 답되어 지 람상 걸어 렌죽 지체데 측도 마빠샨다 다 이나 코랑 속에 루디 땅 갑서 지 딱이 냠겨스 채나면도 아 지 루크 캡탄 거 생각 다 데벨롭 정치하고 드롱 지 나 못히네 지 쇼케 맞잖아 아 콜레라우 뒤즈 니엔 지 뭐잖아 남성 로직니 남시야 그 된다 됩니다.
1: 하나에 땡에 희롱발아 콩 라베턴자티 고인난다 쇼니난다 루칸다도 나민하자 정갈라 다다상 차이야나 텐테민하자 희에자 대야고 베 하장 정도가
2: 까무데시 로쭈마 간 메마 길긴지 저시 도기스 내다라고 다음에 기빈 가서 케이지 너 좀 말해. 근데 진짜 진짜. 되니? 야, 야랑 데데데 빌라 푼서.
0: 담지 양 경고 지월에 보라 다 시작사래. 티 경고 대자가 들어서 그 거부 캐진년 루시다 오는 거 그쪽도 따고 쓰도 되나. 티년에 장겨 내 루시 땅서. 아, 대보게 다 직접 도스. 직접 도 다 있나. 니마 코랑 저기 직 루 땅시오 탑시오 도시오 갸던 게지. 덴더지 젠데 신나스 큐밍을 거부 땅이 타워레 다상 덴더 피지 땅네 직스나 아다 덴더지 모자르세도 가 데디가 송아라마야 통계 코스네 이르지 양자치를 냅스고
3: 겐겐겐 고장와겐 라네 고장와겐 고로장고
0: 삼을쭉 땅에다 로쭉이 공서다 데더 조양 트레서지 파유를 써나스 다직네 직 로쭉나스 파유를 로니 내가 로양 쪽에서 서야지. 니네 다지 파육이 개라 받는. 니만 내가 로바다. 니네 망보 체도 때 니네 나 성가랑이 능미 기지. 내가 맞아 봤지. 다 지적강 망보 독스 지성래. 거랑 소리야지. 다 나 내가 지 내가 내가 제인 좀제 내가 지 중스. 이제 독스 때 나 이네 못했네 지 거랑의 양. 니네 라사자 니네 독체 차례. 못했네 지 양 경고 남는 양. 즉 도롱기 맛이 된다거나 즉 못했네. 즉 갈업 나야다. 근데 지금 경제 태량이 겹겹치하게 된다지 싸움을 지게

0: le ngarang muthu phayu ge richu lungsum nyolne mangche de nebe gyurko nyebu de da rere shin chodu electric che thong ngari ta ni gobe yang dar gyen ni jurab sarpe kartya dewe chewar mumtu ba chi gyi ti te ngarang gi semta che sin nge rangi ki ga shin da rangi ki phayu de shin jurab sarpe che la monong mi gobe jumde shin zolin chi gyi shuk gyo
1: sege da bo 텐제네 공도 센트버니 닐레군기 직수체베 강중기 순기시베 치지리 센데 너리기 멍루규베와 가마데시 춘조르기 규제럼부 고르규베 난된테시
2: 더브리 당 젠즈
3: 비리 당 냠레
4: 시디타 공피
5: 점링기 티링 카상
6: 점링기 티링 카상
7: 세일게 구암사 샴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레 세슈위 팅데리 생이 나온된 조니
8: 중국 남배 딘자 초스미니 지달 주부 인남 시베 거타
7: 중국 타 스벤기 초니스규베 유고로 와치마도 치메거레
8: 급격히 숨주 쏠고베 광저우 총대기 퇴팅이베 점든 죽지와타 지조년 총 초초 개치침베 고러
7: 중국타 에프리게 우주 냠레 딩섭도다니 퇴모토 피게게 럼부서바 되신 유베 고러
8: 중국 첨제시 큰타 명문베 돕슈르 유진 마조 치린 유지베 고러
7: 그부치 록진 타예 클루라 모투 동디 동웨 자주 후르다비웨 고르소이
8: 샴러 텐디리 쳔기당 튼십트남 센쇼
7: 你 chare Zhongguo dui kengki inji bida xi yi luo qin bi cui de tian de xi jie wu de kong ki la ke le lu le jie mi cuo mang wu coffee kan xi ge zuo zi tian de xia ne qi ma ta qu su ji ge suo qi luo yong du luo le tie ran jia de yu tong tong na tie bida kong ki ran wang mi ba le ba qie le de ne sheng yu le de bu ji ji jue DW 电价催的你 谈到七个王忙为 中国的是七月七的三十七托有月 铁当松马的 中国南北电价措施是七月 谈年天 七个给制作者为 查地所特别清不清月 冷水的本位 牛给通知先给 坑球托没了吗他 国际从刚给见到 路不如你说个 牛给人工啊 没几个年着啊 天天前面人也几个 下水少啊 토린 리듀 치루 육샤르 르드 조웨 로규 랑와제 예 치게와 남기 이심 르트 호구드 주유 치게게 차로시기 중국어 통말리가 년게 천유 냠디 자나야 육타라 년게 치슈니 심세 망차네 샤갸라와 티임바 시촌 시시 체미 춤슈 토 로우 르드 세시 추추 퇴베 춤슈 키딜람니 하잔레보유 七日于其闽南其生育列地吧提到你腿文所中国为军人其初为南北市明二日中国内怎么领定米塞为区市团策马学他你对南宁沙策马学免得他把这一区市团策永续这一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내내 높초기 예급 첨부탈의 인도계유 중국 중초기 정신력을 말해 내동자매 뉴스행을 노래 중국 망초기 냉자 초심태 야지 굴주거기에 다 정신이 신시 로추 뒤말의 야지 굴주거기에 균형토비 콜시비 캡고나 둔제 토립유 중국 남배의 냉자 초심디 지다르 체내 루부이남 비진 롭친 지수 리베 첸카기 기겐 체모와 로지 화이 제작이 제도 토내대나 중국 정진진기 라제기 뉴베튕긴 서무제부터 티신 망용 꿀로타 망초기 냠고 냠주치베 뉴치 주교말라기 댄신링 외딘차기 처와시례유 자외 속신 기 규기네 되나 중국 루키 팅럽젠 라구디 당와 타드네 중국 외 초외 추세 제도로 송시 미남기 낭심기 된자 초심기 나로 외 된도 치유 DW 시제 규기 용기 구디 당수 레 중외 된자 초심티 중국 주교 체외 좀쟁의세 퇴벌 방부 체유라 중국 름로기 렉신양은 유지 주비시 중국 남배 된자 소심니 통마르 지소 된자 하장 레베 테네 응유 로셰진라 나시 시좀타 로친 클류라 동디 당어 예네 양다 야나 막든 팀슝 라데니 망수 송용 체베 예네 양다 중국 특시진 계제 팀레 데니 된자 게 타세 된도 당유 시슝기 슈도 저마 타 주베 뉴치 렌체 타 도치 외 시림기 최경레 뒤도토 예완남 문충기 내급 나시와라 체디 밀릭베 섬추 기회 코리오 자미 토수유 중국 남배 된자 소심니 퇴야 초아르저와 타 뉴람 유베 긴기이 중국 남배 팅럽제니 미마용소 투모토 초규로 용외 팅럽제시이 내동 야매 니생러 중국 주민 미리 찬용 규주 초외 용법티 너니 레 야칭아 타 청주 레오 바로 타 테네 변조로 파세 타 군덕 직소이 중국 타도 점린 등 시균 체수이 롭소 타 지소 견주 면주 트딩 제이 마라조네 초용기 마데 소와 예린 기 람수 주유 미사와르진 미에 피게 예 딘시디이 피게게 편제 사모나 문에 미링월의 롱추 토기루와체유 초와 댄신 연수 유바 친우르키 심체 미외 지소니 정신키 지람된바라 유로타 미마게 샘나 파피타 댄리 총유 민아레 콜시비 사호 첩시기 동토 자자 소모타 젬링키 니법 성신타 댄리 미외 급디레 중국 남배 댄자 초심 시바 티 린한 태영무세 토기루유
2: 四边给客户国主给客户车被动自成西三十六年半年多人家没你说这样的路四边给起码没听听你说自己来给我中国的用话题推送不来家就送去说送谈成穷短暂盘年六个给送到三百多月中国谈四边玩创意给越国中文起吧电盘起那么团不谈别人给西群军团安起了情绪明儿中国越国玩四边土越国土越个大国起不谈把这个越国怎么起别那么提了他这人心更多出年让点见谈杨林起别开始问月七个起别推最敢随军起越国玩忙为推最给策划来给的七律当晚你别越国玩用为推最盘努斯起不提那让没越国为多次家就给出给个声音不是
4: 电子项目康所随军进中国了大国企业中国越国为三年提给盲随起国难说不谈重启了其军电创业年前给了提为能亲切的四边起人类能听安慰用作突破其心血提谈推送所四边起越国了中国越国土中华天安运中了当我怎么年人类催习定色级别措施给了他陆军人类心就谈盲随年龄 年年七十九岁的都是人民心托的松心毕竟他西安苏州成都所陆局给南屯配送措不他三况给开去点别重启他四边去越国外中国周围没有总而可留不是马地里重启四兄弟越国里屯作业外马月给四边去军队能系出他三国忙起玩你为出为推出当年越别看怎么能去人类学校看我不去越
2: 군투기수균유고르원용외투세소유고르외미찬지찬의용도성외중국유고르외스벤러냠린스무치대부교니동야미주고로네소바사로나네베점리링네슈샤디바텔로시킴토지사투친신중국탄조와유베치고듀마르비와티중국탄유로보아르키진의비리기디부케친식도교류교 巴德罗西琴奇一时也不以艰苦了我乔安娜也怎么能去虚下这三度切的人类西别过了是被推梦去解决约若忙错体外忙为推断他就在春内中国人类给听着村子西道头给人外约起送于不是
8: Tidang chepji zhungkui gyan, zibin ki yugur warmik bi, ge kong su yung wei yugur shepshu guntu ngan leksu dan yu. Bina, tuichin gui bi zhulu dap di zhu dungwa ta, zibin ki madari ta, basa zhu na, walun xie so chongke zo wuru tuichin gui bi lakir rishu dine kanun gya wa. Chato ni kache chiba ta, jie si chi xip so mangpian shepshu dun ni, tuichin gui bi zhulu nir wei tuikor tong tu dungwa. Gennanki zonye yugo chongke ta diwe zinjong kuitu sibenge ki niti shepshu ta. Geri mangbu luchi garkong mangdu dongwa. Zhongkan tan se dongso che yutu geri mangbu shepshu leksu dongwa je je ne. Sibenki yugorwa zhongkor yugordu gyubi dabdi cishi ta ginnang tuyce toru ta. Gekab nipyu jingne beri cho nisu pege zhugyuro gundi dongxin yu. Sibenki Soletan Yugor Bu Solenam Changi Jikab Sija Luisi Sibentan Zhongkui Yugor Wei Chongyi Zhongwong Chebati Gekab Nibu Yugor Ta Tishin Jiyu Tuenle Peke Yongwa Guichi Tupa Masi Gekab Nibu Benjo Congtun Ta Tengsi Jengki Jigur So Kepkongi Nguizhub Nyamli Lang Gundi Tipsin Tiwei Gekab Nibu Mangcho Pa Pinsun Sido Ta Zisim Nyamji Chegyuro Gundi Tipdi Sibentan Zhongkui Chuan Nibu Zhongwa Peke Dongchi Mangchui Ki Mengsi Dienbu Sik Din Yueji Song Yubshi
7: 各家的孙所谷别广州从队也推定你为政策其次你是对你就职于他全给各他社会你给主顾内容为其给给女主创办替你是不是他那东政策拉修不停各口们他都能也是你他成熟你怕了有事 旁边天用天听的政策也土国的确实是托有了 Dimshu kele mawushi ke Koryu Sungkyong ge gyushi damata. Tenyo tunki soze, geji Koryu Sungkyong ge cishita tumche de. Kolishi bu kogen cho la namajen ta chile jen ke bangmi takchu chushi kodun che yu. New Zealand ke nyurung chongba kanye emuye negar yuwe tunse damga chishi chenpo do. Guntui rongwa ta. Tianyong Kursung Rikye Tunse Ngarle Mangtho Joshin Yubata Nyujubgi Kuryu Sungkyong La Nuemibye Pangmi Ta Kuryu Sungkyong Ge Tunse Ni Ngazui Mikbin Yin Besargi Chukyu Sammi Chebara Tunse Yubata Sardu Mangbu Yubi Niya Ngazui Tunse Tiri La Gabu Chise Gunse Yin Xie Song Yubshi Tadin Rimso So Kun Rimshu Kele Chichile Gewa Ta Tena Tosar Lazi Ta Chishib Kesar Namjan Yangbe Ang Tangbu Soge Chenye Yubi Buli Kele Somdong Gyalay Geyu. Dimshu Kele Mamushi Ge Tunze Sarba Kirne, Nyushi Sarba Ta Soze Sarba, Chukyu Sarba Che Jigdu To Dimne, Chige Ke Chomra Gyachir Dun Shiyu. Idali Nyuru Chongba Malisik Ye Nye Dere Kirang Ke Soze Ligbe Tunze Yabu Nigi Yubi Ta, Sardu Yang Kansi Kang To Tungyu Yubi, 牛从坦着我以为抢救了学术也也会随意广州从队给安全意大利塔与了永给连年的家庆的东西若然托穷写送一不是各地广州从队给推定送别永远给人民天自动点别错话写吧决定做好的前年今天我为七七年年七年年八年年年不是

0: 팀진 뷰티의 경고로에 팀시 대원수 캡처 제체 묘지치의 커블루치주를 동대동화타 청진 캡콘기 팀경 조경러 흉능약배 제팀기 라제 개진식도 경리 제지시행유비시 이제야탄시대견수첨부크의기유고르툰초캄부제옌라툰초기주시툰시난키로튼캄부르기슈긴년발레캄부제기지수년러급시신뉴즈포시베원미마조켄타유고르와카지기급티딘자쿠르율러로미디와르크르유렘루젠탄균음진키탐자동대키기지지초러 촘제 직럼 주제 탄 청경 고려 송경 집에 최심 댐부 촌바르체네 유고 레지 라스타 벤조 균투초베 폐결러 심슈 탄 구슈 능게 인시 송유부시
1: 딜루니 로세타 중국 와르기 친리존에 로 주주젠 코로타 로세타 중국 자조 로이 Tuisam Kechin Tere Yangshin Gachewe Duilam La Yangda Chede Losi Longa Sen Chuwe Chargui Ta Junggui Longa Sen Chuyangbe Chargui Tuiji To Gochuwa Kukab Kechin Tuzine Losi Ta Junggui Lengwa Jik Tuin Sowa Junggui Te Cesh Towa Ta Buse Towa Chuse Towa Jegi Mik Tse Cho So Denbeo Nga Guidi Donggui Losi Geke Benjor Ta Jizo Chenri Ka Benjor Ta Jizo Sichu Shimju Kanki Gunzi Wisi Wenki 초니비 当你去日本巡逻的南来军团的定时不当地日本巡逻的中立冲突他中国南北停车间组织的南洋比例所的来地局三轮推木文件军械美白的设置当地给西巡逻的女部车他给个批给了规地动气落坠的都不受南越解决于吴思文去 据计南区南中街南站做银别螺丝塔中国江南年冬加密女设计率轮出托下东突出人际前呢局部每天去顿东加密女主拉咱们建立前不塔我所顿吃给东加塔女主拉咱们建立前月今局给帕斯前不提螺丝给南街所这满呢加起女士呢加起西部爬的前不塔 文祥年天然爬的街其中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进门呢家就送 中国初期罗西中国的七栋企业创作加起加拉国的杂志给四句老林当年罗西新来团在他第二次七栋了得地追蓝对不他从顿开报给一个女朋友开了他忙错了偏不讨厌
2: 成经边角他老在娘那天拍摄三百余年年冬家民女十岁了龙国的山东土北罗西阿吉茶叶日天创业的他成经师兄足够了第一个切月前个人兵队球队马拉他罗西松格安汤伯天行列团给他团共脱单结果给谁接了也给俺接天团给女婿三百团给七月虽然团给老人西托余余
1: 罗西平松错别处女他女女龙女姐姐天空的年年一下下来南京街江头罗塞街明文美读书全部点阅罗斯塔中国南西军队来看的教会罗罗娘们万坛三十天牛别顿开街罗斯的年冬家民那句了天真他明天我有用的那个女的前天女主他偏在一片街批给冷不西的就是为什么
3: 中国车铺交改为重塑塔罗西朗布朗邦行进去车松重塑车站两年天年没五百年冬天年年别的也别存三百个月接送有时三个人给公司里曾经准许看此工作来谈着爱情地摊你给他给睡觉订阅八岁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吞玉摊是不是给车站三不同图片落地不难求
4: 前五队长吧擦糖啊这牛仔们准备呢地摊里也偏到月水地摊里给人给谢不我都月
5: 谢了这边接了呀恐怕加倍的你们